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1: 9월의 둘째 날인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이동원의 헤이 함께 들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유연함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몸도 자꾸 뻣뻣해지는데 생각까지 너무 굳어버리지 않도록 스트레칭도 하고 딴 사람들 이야기도 경청하고요. 러브레터 들으시면서 긴장된 몸과 마음 말랑말랑하게 푸는 시간 가져보세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한미라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여기는 경북 예천 염소농장입니다. 현미님 방송을 콩을 깔고 스피커 연결해서 반려견과 염소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더운 여름 음악 들으며 일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와 러브레터 염소들아 그리고 댕댕아 오늘도 좋은 노래들 많이 나오니까 행복하게 함께 해줘. 한미라님 더운 여름 잘 보내죠. 이제 선선하게 가을이 찾아오고 있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화담숲 4인 입장권 선물로 드릴게요. 1032님 김지웅의 바람 불어도 노래 청해 주셨어요. 김영길님께서는 하동진의 인연 청해 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희경님께서요. 언니, 청귤 30kg 사와서 청귤청 담았어요. 임신해서 입덧하는 친구에게 두 병, 밥맛이 없다는 이웃 언니에게 한 병, 커피 끊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친구에게 한 병, 오, 실연 후 입맛이 떨어졌다는 친구에게 한 병 주었네요. 가만있어 봐요. 그럼 몇 병을 담으신 거예요? 두 병, 한 병, 한 병, 또 한 병. 와우. 집엔 몇 병이 남은 거예요? 세상에. 이거 청귤 청 담는 것도 엄청 손도 많이 가고 그랬을 텐데. 아이고, 예쁜 청을, 따뜻한 청을 주위분들에게 나눠주셨네요. 장희경님. 저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30kg을 사서, 와, 대단하십니다. 임형수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안녕하세요. 33살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 인사를 시킨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떨려요. 일단 머리 파마랑 팩도 했고요. 기쁜 마음으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한답니다. 일단 여자친구 얼굴을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예뻐요. 아, 참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임형수님 벌써 만난다고 이렇게 설레이고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33살 아드님. 네. 그럼 여자친구라 그러면은 너무 앞서가는 건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가요? 어쨌건. 네. 임명수님. 네. 좋은 만남. 그날 예쁘게 하고 가세요. 도라지 홍어 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박순희님. 김상진의 고향이 좋아. 청해주셨고, 이정호님. 송가인의 서울의 달 신청해주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서주희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의 소소한 취미 중에 하나는 중고거래 어플에 들어가서 판매글이나 나눔글을 읽으면서 구경하는 건데요. 며칠 전 어플을 둘러보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새 반찬통 박스째 나눔합니다. 뜯지도 않은 새 반찬통을 그냥 공짜로 준다는 글을 발견하니 마음이 혹 하더라고요. 오, 괜찮은데? 신청해볼까? 그런데 신청글을 쓸까 하는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다, 우리 집에도 반찬통이 많지. 공짜라고 덥석 받아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난 김에 일어나서 주방에 상부장과 하부장을 차례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나, 저는 우리 집에 빈 반찬통이 많아도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다회용 용기 세트는 정말 뜯지도 않고 상자째 그대로 있었고요. 그동안 시댁에 가서 반찬들 받아왔던 용기들이 한가득이고, 이뿐 아니라 친정엄마가 음식들 담아주셨던 용기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쌓여있는 용기들을 모두 꺼냈는데요. 지금 안 쓰는 용기만 세어보니 무려 20개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용기가 많은데 중고거래에서 받아올 생각을 하다니, 정작 빈 용기를 나눔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안 쓰는 용기들을 모두 처분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모든 용기들을 깨끗하게 다시 설거지해서 채반에 말려두었고요. 시장에 가서 잔치라도 열 것처럼 장을 잔뜩 봐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배추로 맛김치를 담그고 오이소박이를 만들었습니다. 불린 당면으로 원팬 잡채도 하고, 새송이와 브로콜리를 데쳐서 홀그레인 머스타드에 묻혔죠. 노릇하게 애호박전도 부치고, 볶음김치, 가지나물, 멸치볶음, 메추리알 조림까지 총 9가지 반찬을 완성했습니다. 퇴근 후 주방에 들어온 남편이 식탁에 가득 찬 반찬들을 보고 눈이 둥그레지더군요. 이게 다 뭐야?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했어? 남편이 신나서 반찬을 맛보는 동안 저는 18개의 반찬통에 반찬을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시댁에 가져갈 것 9개, 오, 친정에 가져갈 것 9개. 그 결과 이제 저희 집 찬장에는 딱 2개의 여유 반찬통만 남아있어서 아주 쾌적합니다. 저는 오늘 반찬통 처분을 하러 갑니다. 아니, 그동안 사랑받은 딸과 며느리로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반찬 배달을 가려고 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아유,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하. 아니, 맞아요. 와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집집마다 빈 반찬통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걸요. 아유, 그중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받아온 반찬통. 저는 그게 대부분이네요. 친구한테 받은 반찬통 이것저것 진짜 많을 건데요. 사연 들은 김에 오늘은 빈 반찬통들 쫙 꺼내서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점검하고요. 사연 주신 서주희님처럼 빈 반찬통에 사랑을 가득 채워서 다시 받은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서주희님에겐 도라지 홍어회 무침,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9052님, 높은 음자리에 별 하나의 진실 청해 주셨고, 정성진님께서는 희자매의 실버들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1052님 사연이에요. 현미 언니, 저는 50대 중반인데 눈꺼풀이 너무 처져서 어제 용감하게 눈썹 거상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고 왔어요. 통증도 없고 신기한데 눈뜨기가 편해졌어요. 상처가 빨리 아물면 더 예뻐질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돼요. 잘하셨어요. 이게 자꾸 눈꺼풀이 내려앉으면 시야도 가리고요. 눈도 치켜뜨게 되고 그래서 이마에 주름까지 간다네요. 저는 이거 눈썹 거상술 오래전에 했어요. 정말 편하죠. 잘하셨습니다. 붓기 내리면 너무너무 예뻐질 거예요.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예뻐진 모습 아 보고 싶은데요. 한경희님 이자연의 구름 같은 인생 청해 주셨고 6723님 진보라의 바람아 구름아 아 오랜만에 듣네요.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어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으로 홍서범의 그래 준비했는데요. 같이 들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앞 시간보다는 출근길 정체 조금 풀렸는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작업합니다. 5차로가 막혀 있어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후 서강대교부터 다시 제속도 못 내고 있는데요.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지금 1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에서도 앞 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는데 아직 하객 분기점부터 5km 정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답답하고요. 반대쪽은 장수에서 중동까지 짧게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에선 고장난 차를 처리합니다. 영향받아 안산 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0: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민혜경의 사랑은 이제 그만 함께 들었는데요. 2433님 신청해 주셔서 같이 들었습니다. 조정수님 사연인데요. 현미님, 마곡동에 있는 우리 아들 가게 이자카야 요리 주점이 잘 되길 응원해 주세요. 장가도 안 가고 온전히 장사에 올인한 아들인데요. 제발 장가 좀 가길 천지신명에게 빕니다. 동우야 사랑해. 우월입니다. 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왜냐면 젊은 친구가 장가도 안 가고 자기 일에 어쨌건 이 가게에 올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 열정 직접 가게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조정수님 잘할 거예요. 네, 동우씨 화이팅. 지치지 말고요. 네,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조정수님께 천연 발효 현미식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함께 하고요. 또 오랜만에 들어서 더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요. 계속 러브레터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가을의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이문재 시인의 어떤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안치환의 사랑하게 되면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이문재 시인의 어떤 경우 함께 했는데요. 세상은 냉정해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죠. 우리의 노력을 하찮게 여길 때도 있고요. 우리의 존재를 무시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세상 전부인 귀한 존재라는 것, 누가 뭐라든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구창모의 희나리, 아 오랜만에 듣네요. 오명수님, 9042님 청해 주셨고요. 김정수의 가슴이 떨려는 윤정숙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케빈 리의 세월의 장난, 3552님 신청곡 이어드리고, 남진의 모르리는 서상철님, 조미경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아 멋진 곡들이죠.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복선님 사연 주셨어요. 제 나이는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내년에 환갑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인데 어느새 딸아이가 환갑이라니 도대체 세월이 어쩌면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가 버린 걸까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서 제 눈에는 더 어리게 보이나 봅니다. 제 나이 먹는 것보다 우리 이쁜 우리 딸 나이 먹는 게 더 속상하네요. 아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아하 참 그렇죠. 조복선님, 아, 네. 근데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아, 따님, 네, 환갑을 맞는다는데, 참, 축하드려요. 근데 그 모습을, 그 바라보는 엄마 마음은, 아, 어떨까요? 네. 이거, 이거.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홍지원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멸치 똥 따다 잠시 인사드려요. 저녁에 수제비 먹으려고요. 남편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수고로운 무릎 쓰고 멸치 가시에 찔려가며 똥 땁니다. 아유 얼마나 맛있을까. 멸치 육수 내가지고 반죽해, 밀가루 반죽해서 또 그 애호박도 좀 썰어 놓고 감자 넣고 아 너무 먹고 싶네요. 나중에 그 고추 매운 고추장아찌 있으면 조금 고명으로 해서 저 오늘 점심 수제비입니다. 아유 홍지원님 아 맛있게 수제비에서 잘 드세요. 근데 며칠 손질하는 거 전 그거 재밌던데. 그때 가시에 찔리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건 커피 한 잔 드릴게요. 7883님 오승근의 장미꽃 한 송이 신청해 주셨네요. 5203님 홍진영의 엄지척 정해 주셨어요. 이어드려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54년 27살에 영화에 데뷔한 최무룡 씨는 수려한 외모에 연극으로 다져진 탄탄한 연기력, 거기다 뛰어난 노래 솜씨까지 겸비하면서 당대 최고의 미남 배우로 각광받았는데요. 요즘엔 배우가 1년마다 영화 한 편 촬영하는 것도 힘들지만 당시에 최무룡 씨는 워낙 최무룡 씨를 캐스팅하려는 제작사가 많다 보니까 한 해에 무려 20편의 영화에 출연할 정도였습니다. 최무룡 씨가 처음으로 노래를 한 건 1969년 영화 꿈은 사라지고에서 권투 선수 역할로 출연했던 최무룡 씨가 직접 주제가를 부른 건데요. 이때 주제가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최무룡 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직접 부르기 시작했고 번번이 큰 인기를 모으자 나중엔 따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가수로서도 사랑받았습니다. 최무룡 씨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창법이 과하지 않아서 편안하고 신사적이면서 성우와 연극을 했기 때문에 발성이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최무룡 씨는 절제된 창법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최무룡 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노래 느티나무 언덕길을 감상해 볼 거예요. 이 노래는 1972년에 발표한 노래로 가수 방주연 씨가 가사를 쓰고 박성규 씨가 작곡했는데요. 평소에 방주연 씨를 흠모했던 박성규 씨는 2년 후 방주연 씨에게 자신이 쓴 노래를 선물하면서 청혼하는 일도 있었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멜로디와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최무룡 씨의 느티나무 언덕길,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이용호님 사연 주셨어요. 영월 무릉도원면으로 품앗이 왔습니다. 요즘 비가 잦다 보니 풀만 무성히 자라서 예초기 돌리느라 힘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흐흐. 아, 이용호님,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영월에 무릉도원면도 있네요. 우리가, 아니, 우리나라 지명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알 순 없지만, 이렇게 아주 대놓고 무릉도원이라는 면도 있어요? 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무릉도원면. 네, 이용호님. 아, 예초기로 지금 풀, 깎고 계신가 본데, 조심하셔야 해요. 아시죠? 장화 같은 거 이렇게 신으셨죠? 힘드실 텐데 화이팅!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배성호님 안재욱의 친구 청해 주셨네요. 좋아요. 같이 들어요.

0: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주현미의 러브레터 9월 2일 수요일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입니다.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오늘이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반갑게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는 대부분 해소됐고요. 이제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만 더디게 지납니다. 먼저 서울 시내 신월 여의지하도로 도심 쪽으로 초입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합니다. 4차로 통행이 어렵고 이후 양재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양재에서 동탄까지는 1차로 따라 노면을 보수 중인데요. 특히 동탄분기점 부근으론 5차로 막고 다른 보수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파로 동탄분기점 부근 3km 정도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 2터널에서 상주 구간으로도 작업합니다. 여파로 문경세대 나들목 일대 2km 서행하고요.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쪽으로 단장 4터널 부근에서는 갓길에서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윤영희님이 주셨습니다. 벌써 9월인가요? 밀레니엄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우다다다다다 달아나고 있네요. 자, 9월은 어제 왔고요. 밀레니엄은 26년 전이지만 엊그제 같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에 먹은 건 기억이 안 나도 옛날 일은 생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향후 26년을 바라보고 우다다다 달려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언제나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효리수의 노래입니다. 스키비디.

0: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효리수 초대해주세요. 신인 가수니까요. 라고. 아, 나온다고 해야 저기 나오게 하죠. 예. 오늘 아침 확 가을이 느껴지네요. 김성영님, 이형자님. 아, 26년 뒤에는 저 일은 일은이에요, 일은.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오혜진님. 나는 몇 살이야? 26년 후면 나는 몇 살이야? 80. 80 하나네.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같이 할 수 있을지. 예.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은 세상은 너무 깨끗 막네요. 이 상쾌한 기분으로 잘 듣고 갈게요. 보내주셨고. 아, 그러니까요. 하루는 긴 듯해요. 어쩜 시간이 이리 순삭일까요? 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또 길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예. 올해가 벌써 이제 또, 10월, 11월, 12월 하고 9월까지 남았으니까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예. 생각,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영자, 김성영, 오혜진, 최미선, 이양섭, 이지호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1년에 딱 12번 만나는 분인데 오늘 9번째 만나게 됩니다. 예.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저랑 청취자가 이제 1대1 퀴즈 대결을 펼칠 거고요. 청취자가 이기면 백화점 상품권, 제가 이기면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치킨 10마리를 쏘겠습니다. 닭고기 세트? 치킨이 아니죠. 닭고기 세트를 드릴 거예요. 집에 가서 푹 삶아가지고 드시면 좋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말머리에 대결 달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없어요. 예. 아, 여러분들이 용기만 좀 내시고 자신감만 있다면 얼마든지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번 행운을 잡아보세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시고 아, 영리하시고 예,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자, 대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슬기슬기 박슬기씨 올해 9번째 등장 기대하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잡나.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진정한 무림의 고수는 누구인가? 계급장 떼고 붙는 청취자와 한 남자의 정면 승부.
2: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자, 이분이 오늘 오면 반가운데 또 무섭기도 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 다음 달에 오면 10월 때로 오겠네.
1: 벌써 그렇게 됐어요.
2: 신기명기, 신기반기, 승기석이, 박승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2: 네. 좀 안 봤으면 하는데.
1: 왜요?
2: 세월이 너무 빠르니까.
1: 아,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본다는 게 또 네. 반갑기도 하지만 벌써 이런 마음에
2: 그러니까요.
1: 좀 천천히 시간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네요, 진짜.
2: 항상 저 박승기 씨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똑같아.
1: 아유, 가찬이십니다.
2: 아니, 근데 한 달 내내 생일 파티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 아니, 여기저기 이제 갈 때마다 네. 다들 제 생일을 챙겨주시는 진짜. 분들이 계속 우리 8월 달에 만났을 때도 사실 우리 제작진과 명수 오빠가 챙겨줬잖아요.
2: 네.
1: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약속 갈 때마다 이제 우리 저 이제 친한 언니들이랑 뭐 지인분들이 또 이렇게 챙겨줘가지고 아유,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축하를 했네요.
2: 알겠습니다. 제 생일이 이번 달에 있죠? 예, 전 잘 모르겠는데.
1: 아, 몰라요?
2: 다음 달이요?
1: 10월이에요.
2: 10월이네.
1: 아,
2: 올 때 좀 저 뭐 맘 좀 무겁게 하고 와라.
1: 예.
2: 너도 버리가 많잖아.
1: 아유.
2: 자, 그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1: 네. 예,
2: 무한 상사가 이번에 M본부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집니다.
1: 들었어요.
2: 예. 예, 근데 또 반면에 예, 또 M본 이게 좀 뭐 사실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M본부의 또 히트작이죠. 예, 프란체스카.
1: 맞아요.
2: 이게 또 저 스피드업으로 제작이 돼요.
1: 네.
2: 예, 어떻습니까? 저 승기 씨도 참여하나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난주였나요? 리딩을 하러 갔었어요.
2: 예.
1: 그래서 막 이렇게 뉴 패밀리, 프란체스카 패밀리와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파릇파릇하고 좋더라고요.
2: 저도 전 처음 드라마 이렇게 대본하는데 가 봤거든요.
1: 예.
2: 못 읽겠대요.
1: 아, 그래요?
2: 3시간 반에 읽더라고요.
1: 계속 계셨어요?
2: 있었죠.
1: 아.
2: 예. 아니 왜 이걸 읽는지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 아, 미리 그렇게 해서 호흡을 맞춰봐야지.
2: 그런
1: 또.
2: 거죠.
1: 그럼요.
2: 예, 예. 그래서
1: 그림이
2: 이게,
1: 그려지잖아요.
2: 예, 예. 예. 서로 인사하고 대접 잘해주더라. 앞에 커피, 과자 뭐
1: 맞아요.
2: 세팅 딱 해주고 드라마 할만하대.
1: 저도 가서 꽃다발을 받았어요.
2: 그러니까요.
1: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네요.
2: 그런 거 아껴서 그냥 뭐 이렇게. 커피 카드 이런 걸로 주면 좋은데.
1: 그쵸. 그런 게 또 실용적이. 그래도 또 이게 또 받는 마음은 또 너무 감사했어요.
2: 또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또 그 분위기도 필요해요.
1: 맞아요.
2: 예.
1: 한번 이렇게 결속 다지는 게 또 나중에 현장 가서 그게 다 연결이더라고요.
2: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2: 예. 아무튼 프란체스카 스피드오프 잘 되길 바라고요.
1: 네.
2: 무한 상사도 제가 주축을 해서 역시 뭐 제가 주인공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주인공이니까
1: 역시
2: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1: 명수홍이야. 지금 프란체스카 사진이 이렇게 딱 저 소피아 왕고무 때 사진이에요. 요게.
2: 네. 얼굴 똑같네요.
1: 그래요? 지금이랑 똑같나요?
2: 옛날에 표독스럽네요. 좀.
1: 옛날에는 눈이 더 올라갔어.
2: 예, 그러니까
1: 살에 파묻혀가지고.
2: 농담이고.
1: 예.
2: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저 다들 이렇게 좀 예전의 그 추억들을
1: 맞아요.
2: 또 예전 게 더 재밌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서
1: 요즘에 되게 많이 소환해서 보시더라고요.
2: 저도 리메이크가 되는데 아무쪼록 좀 옛날 느낌보다는 좀 새로운 게 또 가미돼서 우리 또 시청자 청자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1: 많이들 봐주세요.
2: 자, 이제 박명수를 이겨라 오늘 어떤 특집인지 좀 소개해 주시. 바랍니다.
1: 9월이 혹시 무슨 달인지 아세요? 9월?
2: 몰라요.
1: 예, 바로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가 지정한 독서의 달입니다.
2: 아이고,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
1: 아,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2: 네.
1: 책을 읽읍시다. 특집 박명수를 이겨라.
2: 이거 쌀집 아저씨가 맞는 건데.
1: 맞아요. 저 이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느낌표에서 했었잖아요.
2: 그분 참 빨랐어요.
1: 네.
2: 21세기 위원회 책을 읽읍시다.
1: 진짜 앞서갔어요.
2: 이럴 법의 대행진. 대행진인가?
1: 하여튼
2: 양심
1: 그거예요.
2: 냉장고. 참.
1: 우리 박명수 씨와 청취자가

0: 1대1 퀴즈 대결을 펼칠 거고요. 모든 퀴즈는 책 작가 그리고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와 관련돼 있습니다.
1: 와, 큰일 났다 이거. 나 진짜 이건 진짜 큰일 났네 이거.
0: 아, 왜요? 독서 왕이신데.
1: 아니에요. 안 읽어요. 아유. 제가 그걸 못 읽어요.
0: 그래도 뭐 이제 제가 또 힌트를 중간중간 드리니까 네네. 퀴즈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요. 먼저 두 번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청취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랜덤으로 청취자 10분 뽑아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한편으로는 제가 이기기를 많은 분들이 기원하실 거예요.
0: 그렇죠. 왜냐면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닭고기 세트를 받으니까.
1: 네, 그러나 이게 뭐 짜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합니다.
0: 그렇죠. 예. 자,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이용료 들고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말머리에 대결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러면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께 또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0: 네, 여러분들 또 문자 보내주실 때 감명 깊게 읽은 책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 올라갑니다.
1: 저는 그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누가 치즈를 옮겼는가.
0: 오.
1: 감성사전. 이게
0: 맞아요.
1: 기억이 나네요.
0: 특히나 이 누가 치즈를 옮겼는가는 저도 봤는데요.
1: 예.
0: 예, 정말 빨리 읽혀요. 글씨가 커요.
1: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도 읽고.
0: 오, 예. 멋있다.
1: 저 고전을 좋아해요.
0: 아, 예, 예, 남다르십니다, 진짜. 예, 예. 자, 그래서 준비한 직피, 직이면 백전, 백승 퀴즈. 퀴즈. 자, 방금 말씀해주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감성사전 지금 다 나왔어요. 예. 사피엔스.
1: 아, 이거 다, 와, 다 읽었어요.
0: 다 읽은 거.
1: 완전 이를 악물고 읽었어요.
0: 사피엔스 이거 되게 두꺼운데.
1: 이를 악물고 읽었어요. 이를 악물고.
0: 예, 요 책 예. 등등을 완독한 독서왕 우리 박명수 씨는요. 무한도전 정총무의 책을 좀 읽읍시다 에피소드에서 유년 시절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이 동화책을 꼽은 바 있습니다. 박명수 씨는 콩나물은 덜 삶으면 비리니 푹 삶자라는 때묻은 독서 소감으로 웃음폭탄을 터뜨렸는데요.
1: 아, 맞아, 맞아. 내가 했던 기억난다.
0: 아,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1: 예, 예.
0: 자, 여기서 문제. 어린 명수에게 감동을 줬던 이 동화책의 제목 뭘까요? 1번 제과 콩나무, 2번 작은 아씨들, 3번 만화 삼국지.
1: 효녀심청.
0: 4번 효녀심청. 예. 그렇죠. 또 효녀심청이 또 콩나물을 또 삶을 수도 있으니까요.
1: 아, 심청. 아~
0: 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신봉사.
1: 예, 미간 눈이 아이고, 보이는구나.
0: 그렇죠. 공양미 300석 생각이 또 나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 통해 10분께 도서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박진영과 선미가 부릅니다. When you disco.

0: 아우 노래가 너무 신나네요.
1: 몰랐어요?
0: 아유 알죠.
1: 언제 나온 노래인데?
0: 아유 너무 알죠. 저 이거 예, 저기 예. 챌린지도 했어요.
1: 아 그랬어요?
0: 이래봬도 제가 예. 또 다 유행했던 춤들 다 따라추고 이랬는데
1: 알았어요.
0: 오늘 같은 날씨랑 또 요게 예. 다 콜라보가 되면서
1: 예.
0: 어 갑자기 내 마음에 햇볕이 쨍 비치네. 너무 기분 좋다.
1: 한 2, 3일 비워서 우울했는데 오늘, 예. 오늘 좀 상쾌하네요.
0: 아우 너무 좋습니다. 예예예. 예.
1: 날씨 탓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영향이 있어요.
1: 자 일단 저기 퀴즈 정답 알려주시고 시작해보죠.
0: 콩나물은 덜 삶으면 비린이 푹 삶자라는 교훈을 남긴 그 동화책은요. 바로 1번 잭과 콩나물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 끝난 후에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독서의 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박명수를 이겨라. 모든 퀴즈는 소설, 에세이, 시 등등 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추첨을 통해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0304님이 집합과의 대결을 위해 지금 신문 읽고 있어요. 삼국지를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1: 네.
0: 야, 포스가 남다른 분인데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 반갑습니다.
0: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2: 아, 저 강릉에 살고 있는
0: 네.
2: 30대 맘모스라고 합니다.
1: 맘모스 씨.
0: 맘모스 닉네임인가요?
2: 예, 별명이에요. 초등학교 때.
1: 예, 예.
0: 오, 좀 이렇게 좀 체격이 크신가 봐요.
2: 예, 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0: 네. 오, 그러시군요.
1: 강릉 지금 강릉에 계세요?
2: 지금 예, 지금은 강릉에 있습니다.
1: 강릉 날씨는 좀 어때요? 여기는 좀 그나마 좀 흐린데 여기는. 야, 예.
2: 여기도 흐려요. 어제도 비가 좀 오락가락하고 예. 날씨가 좀 흐립니다.
1: 강릉에 사시면은 그 강릉 경포대 많이 갑니까?
2: 경포대 쪽에 살고 있어서 휴가를 오히려 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1: 항상 마음이 열려 있겠네요. 바다를 보면서 그죠?
0: 좋다.
1: 화를 덜 내죠.
2: 화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1: 아, 바다를 끼고 있어도 화를 많이 내는군요. 보통 화를
2: 매일 보다 그쵸. 보니
0: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1: 아, 매일 보니까
0: 네.
1: 매일 보니까
0: 그렇죠.
2: 출근과 동시에 바다를 보게 되니까 화가 예. 좀 나더라고요.
0: 아이고 그런 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예. 있네요. 예.
1: 그죠? 굉장히 받아버리지 마시고요.
0: 예, 아니 예. 근데 0304님 근데 삼국지를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2: 네,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네네. 삼국지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0: 아니 그래도 이거 꽤 이게 저기 긴 건데.
1: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 만화, 영화나
0: 네.
1: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고 읽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0: 그렇죠. 착각에 약간 네, 예, 예, 네, 혼돈이 예, 예. 있을 수 있죠.
1: 관우비 장비.
0: 아니까 그 정도는 아니까 그죠?
1: 우비가 아닌가요?
0: 예,
1: 관우 장비. 유비.
0: 예, 예 그죠.
1: 우비를 많이 봐가지고.
0: 우비는 이제 어제 우리가 필요했던 거.
1: 알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0: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예. 1단계 연상 퀴즈부터 갈 텐데요.
1: 자, 구호는 뭘로 하실래요?
0: 구호.
2: 제가 만모로 하겠습니다.
0: 만모.
1: 만모와 네. 상대죠. 코끼리죠. 코끼.
0: 코끼.
1: 코끼로.
2: 예, 예전의 코끼리.
0: 만모. 예, 예,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1: 코끼리.
2: 만모.
0: 좋아요. 자, 1단계는요. 제가 세 개의 단어를 말씀드리면 듣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1: 이게
0: 돼요.
1: 책과 관련됐나요?
0: 책과 관련돼 있습니다.
1: 미치겠네 이것도.
0: 책 책을 읽읍시다. 특집이니까요.
1: 예, 예, 예, 예.
0: 자 제시어 나갑니다. 아 이거 첫 번째 제시어부터 좀 어려운데요.
1: 왜요?
0: 윈스턴 처칠.
1: 처칠이요? 자,
0: 윈스턴 처칠. 들어봤죠?
1: 알죠,
0: 들어보셨죠?
1: 알죠. 처칠 알죠.
0: 자, 그리고
1: 처칠 좋아해요.
0: 두 번째 밥 딜런.
1: 어?
0: 밥 딜런.
1: 밥 딜런 가수 아니에요?
0: 그쵸. 가수인데.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야 이거 결정적인.
1: 코끼리.
0: 코끼.
1: 비틀즈.
0: 비틀즈? 아닙니다.
1: 아...
0: 자, 비틀즈 아니고. 자, 기회는 만모에게 있고요. 마지막 제시어. 한강. 다 한강? 나왔어. 다 나왔어. 자, 윈스터 처칠, 밥 딜런,
1: 코끼리.
0: 한강. 아니요, 코끼리 지금 기회 없고요.
1: 먼저 기회 줘요.
0: 만모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자, 셋셋입니다. 자, 만모.
2: 아,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아쉽고요. 코끼리. 자, 이제 코끼.
1: 노벨상.
0: 노벨상?
1: 네.
0: 노벨상?
1: 네, 노벨상.
0: 네, 정답 인정이에요. 노벨 문학상이에요. 플레임은.
1: 아, 예. 아, 그렇죠. 작가니까 노벨
0: 그쵸?
1: 문학상.
0: 그렇죠. 노벨 예. 문학상인데

0: 자, 1953년에 윈스턴 처칠은 고귀한 인간적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연설과 여러 역사서, 전기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고요. 밥 딜런은 가수인데도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셨고
1: 재밌었지.
0: 또 자랑스럽게 우리 또 한강 작가가 24년에 수상을 하셨죠.
1: 네. 네. 모르셨어요?
0: 이렇게 해서 노벨 문학상이 정답이었어요. 맘모스님, 아쉽습니다.
2: 네, 좀 많이 아쉽네요.
0: 이제 알겠죠?
1: 자, 이제.
2: 네.
0: 아, 그렇다니까, 이게.
1: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0: 자, 2단계는 예. 영화 퀴즈예요.
1: 영화요?
0: 예, 영화... 하지만 영화 듣기 평가로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 영화랑 책이랑 뭔 상관이요?
0: 어, 왜냐면. 책이 원작이 될 수 있거든요.
1: 아, 원작.
0: 자,
1: 아.
0: 지금 들려드리는 영화는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1: 예, 스티븐 킹 알죠?
0: 아시죠?
1: 예.
0: 자,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갑니다.
3: 뭐야 이게? In 1966,
1: Andy Dufresne
3: escaped from Shawshank Prison.
1: 아.
0: 자,
1: 나 알아, 이거 알아.
3: But instead of prison clothes, a bar of soap.
0: 자, 구호를 외쳐주세요, 정답을.
1: 아, 그 저기 남북전쟁. 아, 뭐야 그거? 그 있잖아, 이렇게 저.
0: 네.
1: 저기 아 거꾸로 간다. 시간은 그거 아니야.
0: 맘모, 맘모. 맘모.
2: 벤자민 버튼 아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0: 자, 지금 뭐 단단히 뭘 잘못 무셨어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쪽 아니에요. 예, 잘못 갔어요.
1: 1919.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토토가 아니에요? 1919.
0: 그렇죠. 시간 거,
1: 저기
0: 그 영화 아니고요.
1: 저기 뭐야? 저 코끼리.
0: 코끼리.
1: 남북 전쟁. 아니야?
0: 아니고요.
1: 아이, 뭐야.
0: 자, 요게 어. 주인공 앤디가 탈출에 성공하죠.
1: 그리고 아, 저기 코끼리.
0: 자, 지금 코끼리 기회 없죠.
1: 아니, 이제 한 번씩
0: 했어요. 예, 예. 아, 오케이. 코끼리.
1: 예, 쇼생크의 탈출.
0: 쇼생크 탈출.
1: 예. 미안합니다.
0: 그쵸.
1: 아마 질수 없잖아요.
0: 예, 예. 맞습니다. 쇼생크 탈출이 정답입니다. 예.
1: 미안합니다.
0: 아, 요 음악이 살짝 힌트가 예, 됐었는데 예. 좀 어려웠네요.
1: 미안합니다. 예.
0: 예.
1: 기본 선물 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열심히 하셨어요. 예, 저도 몰랐던 거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0: 예.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공간 코디는 코디너.
3: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2: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Hey, Billy, you there?
8: You wanna guess the color?
9: Ladies and gentlemen, a style.
8: What I got going on down there?
9: Trend.

0: W 시즌도 박명수의 라디오 쇼.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우리 박슬기 씨와 함께하는 네네. 박명수 이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도 모르고 막 던지는 거기 때문에
1: 예.
0: 편안하게 던지다 보면은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진짜 그 예. 얻어 걸린다라는 말이 예, 예. 이럴 때 또 쓰는 말인가 예. 싶기도 해요.
0: 다 얻어 걸렸어요.

0: 정말
1: 비틀즈하고 남북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0: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네. 예, 하지만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문이 그렇죠. 열렸고
1: 그렇습니다.
0: 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먼저 맞추는 바람에 예, 안타깝게도 예. 첫 번째 참가자분은 예, 도전에 예. 실패를 했네요.
1: 만모스님 그리고 이제 저 두 명이 딱 구호를 외치면 리셋되기 때문에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0: 알겠습니다.
1: 저는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전혀 정답을 모릅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감탄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0: 감탄을 많이들 하세요, 지금.
1: 하지 마세요.
0: 예.
1: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감탄.
0: 예.
1: 자, 두 번째 분 모실까요?
0: 네, 8569님인데요.
1: 네.
0: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10살 아들을 둔 박순원입니다. 오, 네. 오 성함마저.
1: 순원 씨면 예. 엄마요, 아빠요?
0: 원래 황순원의 소나기 생각이 또 갑자기 나네요.
1: 예, 예, 예.
0: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급히 신청을 합니다.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1: 네, 박순호님.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니, 성함이 너무 문학적이셔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갑자기.
2: 좀, 아, 근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0: 그치, 왕년에 예. 좀 별명이 조금 있으셨을 것도 같고요.
2: 네, 네.
1: 예. 예. 10살 아들을 지금 학교에 데려다 준 거예요?
2: 아, 벌써 학교 갔고요.
1: 네.
2: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1: 헬스장에서 여유 있다 집.
0: 자기 관리를 이렇게 또 철저하게 하시고.
1: 와, 집 여유 있다.
0: 혹시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10살 아들이면은 그래도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2: 네네.
0: 저 이게 헬스 오기 전에 이제 집 정리를 좀 끝내고 오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같이 나오나요?
2: 아니 아니요. 끝내고요. 애기 보내고 집 정리하고 헬스장 옵니다.
0: 아, 너무 부지런하신 분인데.
1: 와, 대단하시네.
0: 하늘 보면 열을 알거든요. 와 진짜 애기, 부럽습니다.
1: 애기는 저기 몇 명 있어요?
2: 아들 하나입니다.
1: 하나.
2: 네.
1: 더욱더 편하시겠네요. 그죠?
0: 아유. 그렇죠. 네. 예.
1: 여유 있게 살아야지.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
0: 예, 예. 우리 아드님한테 또 이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예, 잘 맞춰주시면 좋은데 오늘 구호 뭘로 하시겠어요?
2: 아, 아들 이름으로 했거든요. 네. 아인짱.
0: 아인짱.
1: 아인.
2: 네네.
0: 아인이에요. 아들 예. 이름이.
2: 네, 이름이 아우, 아인이라서.
0: 귀여워.
1: 저는 아, 명수짱으로 가겠습니다.
0: 명수짱. 나는 내가 챙긴다.
1: 저는,
0: 명수짱.
1: 아,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럼요.
1: 예. 네, 아인 아이의 인생 있는 거고.
0: 그렇죠.
1: 저는 저의 인생 있는 겁니다.
0: 자, 구호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 명수짱.
0: 아인짱.
2: 아인짱.
0: 그렇죠.
1: 아인 씨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100%.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0: 시작.
1: 명수짱. 아인짱. 왜 이렇게 안 해요?
0: 이게 전화상 연결 때문에 약간의 예. 딜레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1: 혹시 이제 이 문제가 나갈 때 검색을 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더 빠르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죠. 예.
1: 저는 아,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0: 우리 명수 엔진이 굉장히 아. 빨라요. 예.
2: 네네네.
1: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50명 중에 54등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4명은 어디 갔죠?
1: 퇴학 당했어요.
0: 저, 그래요?
1: 네.
0: 자, 그럼 1단계 연상 퀴즈부터 가겠습니다.
1: 연상 좋아.
2: 네.
0: 네, 제가 세 개의 단어 말씀드릴 거고요. 이 단어를 듣고 네.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 절대 봐주는 거 없습니다.
0: 그걸 구호를 외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국물도 없습니다. 네. 네, 누구도 안 보입니다. 네.
0: 자, 독서의 달 특집인 거 계속 기억하시고요.
1: 왜 울려 갑자기? 예.
0: 자, 지금 볼륨이 너무 큰 거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본인 구호 외치고 3초 안에 대답 못하면 바로 다음 분께 기회 넘어가고요. 자, 갑니다. 오피리아.
1: 어?
0: 오피리아.
1: 오피리가 뭐? 오피슨구리야?
0: 아니요. 오피리아.
1: 오피리아가 뭐요?
0: 에, 이름이에요.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1: 오피리아 고리아.
0: 아니요. 오피리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티타니아.
1: 티타니아?
0: 티타니아 들어봤죠? 티타니아.
1: 티타늄. 티타니아.
0: 아니요.
1: 티타니아,
0: 티타니아
1: 뭐요?
0: 그리고 세 번째는 줄리엣. 줄리엣.
1: 줄리엣?
0: 자, 줄리엣.
1: 줄리엣?
0: 자, 줄리엣이 셌어요.
1: 명수.
2: 아,
0: 자, 명수 좀 발랐죠?
1: 예.
0: 명수장. 아.
1: 로미오와 줄리엣.
0: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아니고요.
2: 아인짱.
0: 아인짱.
2: 셰익스피어.
0: 셰익스피어. 그렇죠.
1: 똑똑하네 어머니.
0: 와.
1: 어머니 똑똑하시네.
0: 이게 오필리아가요. 셰익스피어가 만든 햄릿이 사랑한 여성이고요.
1: 왜?
0: 예. 그리고 티타니아는요. 한여름밤의 꿈의 요정이잖아요.
1: 오데오 햄릿 리어왕 오델로 햄릿 그렇죠. 리어왕
0: 그렇죠 그렇죠 4대 비극이죠.
1: 로미오와 줄리엣
0: 그리고 우리 박명수 씨가 티타니아 분장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 이 티타니아가 티 판이 때문에 헷갈렸네.
0: 예, 아이. 그리고 줄리엣은 우리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또 여주인공.
1: 소녀시대가 문제구만.
0: 티파니, 왜요?
1: 티파니가 없어서 말하잖아.
0: 아니, 티타늄 얘기했잖아요.
1: 아,
0: 왜 그랬어요? 티타늄. 갑자기 티파니 탓을 해요. 자, 어쨌든 우리 아인짱님 너무 잘해주셨고.
1: 아, 똑똑하시다. 이번 내 진 것 같은데.
0: 예, 2단계 한번 가볼까요?
1: 예, 2단계요.
0: 자, 2단계 드라마 퀴즈입니다. 드라마 좀 보세요.
2: 네, 드라마 좋아합니다.
0: 아, 예. 자, 드라마 퀴즈.
1: 드라마.
0: 올해 10주년을 맞아가지고. 예. 또 특집까지 마련되고 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1: 그래요?
0: 김은숙 작가의 도깨비.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1: 안 봤는데.
0: 보셨나요?
1: 안 봤어요.
2: 도깨비 좀. 잠깐 봤어요.
0: 아, 그래요?
2: 조금씩? 네네네. 네.
1: 처녀귀신 봤어요. 처녀귀신.
0: 처녀귀신 쪽으로.
1: 도깨비 안 보고요. 예.
0: 자, 캐나다의 풍경과 공유 씨의 낭독이 문학작품처럼 아름다웠던 이 장면 가져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3: 아저씨.
4: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1: 뭐야 이게?
0: 공유 씨.
1: 뭐야 이게?
3: 아저씨 화났어요?
1: 아니. 아저씨 화 안 내는데?
4: 사랑이었다.
0: 그 아저씨 말고요.
1: 뭔 얘기야 이게? 엄마인데 어떻게 알아?
0: 이 노래 나오면 미치는 거예요. 자, 객관식이에요.
1: 안 미치는데?
0: 자, 공유 씨가 읊는 시는요.
1: 예.
0: 김인육 시인의 시였는데요.
1: 누구요?
0: 김인육 시인의 시입니다.
1: 김인육 선생님.
0: 예예예. 예, 예. 예. 자, 제목은 뭘까요?
1: 예.
0: 1번.
1: 예.
0: 사랑의 경제학. 2번 사랑의 물리학. 3번 사랑의 화학. 4번 사랑의 심리학.
1: 명수.
0: 명수.
1: 사랑의 심리학.
0: 사랑의 심리학?
1: 예. 했어요.
0: 심리학?
1: 예, 맞아요.
0: 아닙니다. 아니고 자, 기회. 기회 아인짱.
1: 너무 창피해.
0: 3초 드립니다.
1: 너무 창피해.
2: 아인짱.
0: 아인짱. 3.
2: 사랑의 물리학?
0: 사랑의 물리학. 사랑의 물리학. 웬일이야?
1: 정답이야.
0: 웬일이야?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먼저 맞춘 우리 아인짱이 오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가져갑니다.
2: 감사합니다.
1: 똑똑하시다.
0: 아니, 이 기분을 아들에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아들이요?
0: 아들에게.
2: 아들 덕분에 맞힌 것 같아요.
0: 그러게.
2: 그거를 아들 이름으로 해서요.
1: 그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4번이?
0: 사랑의 심리학.
1: 근데 물리학이에요?
0: 물리학이 정답이에요. 예, 물리학이.
1: 좀 물린다.
0: 예, 그치. 오늘 많이 물렸고.
1: 물렸네, 오늘.
0: 너무 잘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리겠습니다.
2: 너무 영광이었어요.
1: 아, 무슨 말씀. 본인의 실력으로 하신 거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전화 끊지
2: 마. 네, 감사합니다.
1: 전화 끊지 마시고 주소 알려주신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1: 감사드리겠습니다.
0: 아, 네, 기분 너무 좋으시겠다.
1: 예, 예. 잘하시네.
0: 그러게요.
1: 내가 앞에 그 섹스피어에서
0: 예.
1: 약간 좀 갔어요.
0: 그렇죠.
1: 저도 알고 있는 거였는데
0: 그게 약간 말리는 거예요.
1: 거기도 말려버렸어요.
0: 맞아 맞아.
1: 저는 심지어 반지의 제왕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0: 그래요?
1: 반지의 제왕. 예예. 아, 예.
0: 자, 그러면 세 번째 바로 연결해볼까요?
1: 그래, 한 분이라도 더 선물 드려요.
0: 그렇죠. 자, 0625님께서
1: 예.
0: 명수형과 대결 도전!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 명수형 꼭 이겨보겠습니다.
1: 네.
0: 야, 이거 지금 도전 정신이 투철하신데.
1: 좋아요.
0: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0: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세요?
5: 예,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0: 점심 시간인가요?
5: 예, 조금 일찍 나왔어요 오늘.
0: 아, 그러셨군요.
1: 아니, 일을 하셔야지 일찍 나오시면 어떡해요.
5: 아, 대신 조금 일찍 들어가면 됩니다.
0: 잠깐
1: 그렇게요?
0: 쉬는 시간이라 너무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저기 그래도 저 사장님 알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5: 아유, 그래도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해야죠.
0: 잘한다. 그렇게 해야 돼. 요령이 있어야 돼요.
1: 농담이고요.
0: 일하는 것도.
1: 예, 예,
0: 그럼요,
1: 예.
0: 그럼요.
1: 뭐 서로 또 이렇게 잘 조절해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죠.
0: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5: 오늘 지금 한식 뷔페 갈 예정입니다.
0: 아, 맛있겠다. 네. 많이 많이 드시고.
1: 한식 뷔페 맛있지.
0: 너무 예. 맛있죠. 내가 원하는 예. 만큼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1: 냉기면 안 되는데, 냉기면.
0: 그쵸. 남기면
1: 자,
0: 안 되고.
1: 구운 뭘로 하실래요?
5: 저는 피자로 하겠습니다.
1: 피자.
0: 한식 드신다고 하셨는데 피자. 예.
1: 뭐 그럴 수 있죠.
0: 예. 예. 예. 우리 명수홍은 어떤 거 하시겠어요?
1: 피자 하면 또 바로 붙는 게 치킨이죠.
0: 그렇죠. 네,
1: 치킨 가겠습니다.
0: 치킨. 자, 연습 한번 하고 출발할까요? 하나, 둘, 셋.
1: 치킨.
5: 피자.
0: 좋아요. 자, 1단계 바로 가겠습니다. 1단계는요.
1: 잘해, 진짜.
0: 연상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제가 외치는 세 개의 단어를 들으시고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한 단어. 그리고 책과 관련된 단어인 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1: 아, 너 책이야.
0: 네, 미치겠네. 오늘의 제시어 첫 번째 갑니다. 돌.
1: 응?
0: 돌.
1: 돌?
0: 자, 돌.
1: 스톤.
0: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죄수.
1: 죄수?
0: 죄수.
1: 뭐야 이게?
0: 아, 야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도루하고 죄수?
0: 정답을 들으면 아 하실 텐데.
1: 죄수?
0: 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도루가 구호 외쳐 주시고요. 치킨 대 피자입니다.
1: 도루가 죄수.
0: 마지막
1: 뭐야 이게?
0: 혼혈.
1: 혼혈?
0: 혼혈.
1: 이게 뭐야?
0: 네, 혼혈까지. 자, 다 나왔는데요.
1: 죄수가 혼혈이야.
0: 야, 이게 각자 따로 보니까 굉장히 좀 헷갈려.

0: 그리고 예. 지금 안 오는데 이게 뭐냐면
1: 피자.
0: 네. 어 피자. 피자?
1: 죄화벌.
0: 죄화벌?
2: 죄벌이요?
0: 죄화벌? 아 아니고요. 자 이거는요 앞에 이게 붙으면 다 연결이 돼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 요 작가 힌트까지 드릴게요. 조앤 롤링의 책입니다.
2: 오,
0: 조앤 롤링.
2: 전혀 모르겠는데.
0: 자, 과연 자, 어 아직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럼
2: 아 잠깐만.
0: 자, 지금 기회 치킨한테 있죠. 네, 치킨.
2: 아니요.
0: 아, 나, 아니 맞아요.
2: 아, 내가 치킨이구나.
0: 예, 예.
2: 아 미치겠네.
0: 자, 치킨. 앞에 셋, 둘, 하나. 아니고
2: 모르겠는데?
0: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 기회 다 있고요.
2: 돌 무덤.
0: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불의 잔.
2: 에?
0: 불의 잔.
2: 뭐야 이게?
0: 자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마법사의 돌이에요. 이렇게까지 갈게요. 마법사의 돌.
2: 네, 저기 치킨.
0: 치킨.
2: 해리포터.
0: 해리포터.
2: 아.
0: 그쵸. 야.
2: 아,
0: 야 이게.
2: 정말 내가 이거.
0: 그냥 돌로 가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죄수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였고 또 혼혈은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
2: 선생님, 이게 네. 왜 이렇게 못해요? 제 일부러 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진 않았지만.
1: 아, 입에서 맴도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0: 네.
2: 저도 그랬어요. 저도.
0: 맞아요.
2: 저는 나는 톨스토이 뭐 도스토옙스키 다 나왔거든요.
0: 어, 뭐가 막 있었구나.
2: 그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건 아니고 책 이름 같더라고.
0: 그렇죠.
2: 해리포터. 예, 마법의 이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0: 아, 조앤 롤링의 책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맞아. 받았죠.
2: 그분이 만든 책이죠.
0: 예, 대니얼 예. 레드클리프 제가 진짜 많이 좋아했습니다. 어, 예, 해리포터 주연.
2: 결혼하지 그랬어요.
0: 예, 예. 자, 결혼까지 힘들었고. 예. 자, 2단계 갈게요. 아, 영화 예. 퀴즈.
2: 괜찮아.
0: 네.
2: 괜찮아.
0: 아직 기회가 있어요.
2: 있어요.
0: 그럼요.
2: 예, 예.
0: 자, 지금 만나볼 영화 역시
2: 아, 영화 나 몰라.
0: 아주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2: 예.
0: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2: 예.
0: 주관식입니다.
2: 예.
0: 정답 아시는 분은 그냥 구호 외쳐주시면 돼요.
2: 예.
0: 자, 그럼 문제 주세요. 어머, 어머, 어머.
2: 뭐 이거?
0: 아우, 이 노래는 알아야 돼.
3: One day more.
0: 어머
2: 이거 나 아는데. Never ending road to Calvary. 아 저기 치킨
1: 피자.
0: 자 아. 치킨이 조금 빨랐죠. 치킨이 빨랐어요.
2: 예, just a little chance.
0: 자 그거 아, 그쪽이에요?
2: 그쪽. 아니야.
0: 노래를 갑자기 다른 걸. 3, 2, 1
2: 디즈니.
0: 디즈니 아니고요. 자 기회 피자이겠어요.
2: 아,
0: 자 피자 3초 드립니다.
2: 디즈니 아니야?
1: 작은 아씨들.
0: 어 작은아 씨들?
2: 작은아 씨는 아니지.
0: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작은아 씨 같은 작은아 씨 아니지.
0: 기회는 둘 다 있고 좀 더 들어보세요. 자. 어. 자 이게 뮤지컬로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2: 대체 우리
0: One Day More.
2: 우와 대체 우리 산토미인데.
0: 자 그렇지.
2: 내일로.
0: 그렇지.
2: 내일.
0: 어머 아시는데. 자
2: 모르겠다.
0: 대체. 대출이 산더미가 아니라
2: 예.
0: 자 죄를 지었잖아요 이분이
2: 없어진다면.
0: 자 힌트 드릴게요. 빵을 훔쳤어요.
2: 정답?
0: 정답 아니고요. 자
2: 명수 치킨
0: 치킨
2: 장발장.
0: 자 장발장인데 이거
2: 예.
0: 이게 안 장발장으로 말하면 안 돼요. 장발장이 나오는 이 영화의 제목이어야 돼요.
2: 명수 치킨.
0: 자 치킨 지금 기회 없고 피자 기회 있습니다. 피자 3 2 1
2: 명수.
0: 자,
2: 치킨.
0: 레미제라블. 아우, 너무 쫄깃했다. 아우. 야, 이
2: 아니, 장발장까지 줬는데 왜 못 맞춰요?
0: 너무 아쉽는데요. 우리
1: 아니,
0: 부산님.
1: 자꾸 이게 입에서만 맴돌아 자꾸.
2: 입에서 맴돌려면은 뭐 달라고 전화했어요.
1: 뱉어. 아, 그러니까요.
2: 나 같이 막 뱉어야지. 막 난 뭐 알아서 해요. 막 그냥 비듬는 거지.
0: 아, 그래 이게 아는 에이. 게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입에서 맴도니까.
2: 아, 나 그게 일자리 없어진다면 이게 장발장이야?
0: 어, 그 가사는 아닐 것 같은데.
2: 나 그거 개사한 거예요, 개사.
0: 예, 개사하시. 맞아요.
2: 레미제라블.
0: 아, 내일로 예. 그거 맞아요.
2: 내일로.
0: 예.
2: 아. 예, 뭐 제가 이겼지만 기본 선물 드리겠습니다. 너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입에 맴돌면 안 돼요.
0: 예.
1: 네네.
2: 방송은 그냥 세려야 돼요. 예.
0: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에 한번 만나요. 예, 아쉽네요.
2: 예.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0: 어,
2: 한 명 더. 예, 감사합니다.
0: 아니, 이로써
2: 한 명 더.
0: 아니, 한 명 더가 아니라 우리 청취자 10분께 예. 닭고기 세트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2: 총
0: 20분이네요. 예, 그렇죠. 예. 첫 번째랑.
2: 여러분 저에게 경배와 환호성 질러주세요.
0: 아우.
2: 저한테.
0: 또 큰일 하셨어요.
2: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0: 예, 그럼요.
2: 전혀 몰랐어요.
0: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청취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요거는 학창시절에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열심히 읽었던.
2: 정도 맞춰도 돼요?
0: 아니요.
2: 소나기.
0: 예, 청취자 퀴즈.
2: 소나기.
0: 청취자 퀴즈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고. 자, 한국 단편 소설들 기억나실 겁니다.
2: 봉은이 삼룡이.
0: 현진건 작가 소설이에요.
2: 알아, 알아, 예, 알아, 알아.
0: 현진건 작가의 소설이 근데 아닌 것을 골라주셔야 돼요.
2: 아닌 거.
0: 아닌 거. 아닌 거. 또 맞는 거 골랐다가 또 틀리지 마시고요.
2: 예.
0: 자, 1번 운수 좋은 날.
2: 맞아.
0: 2번 비사감과 러브레터.
2: 어?
0: 3번 발가락이 닮았다. 4번 빈처. 예,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아닌 것이 있어요.
2: 빈처보다는 좀 갖고 있는 처가 좋은데.
0: 예.
2: 그지 않나요? 그,
0: 예. 현진건 있는... 작가 소설 아닌 것.
2: 예.
0: 자, 요거 정답을 샵8910으로 보내주시면요. 정답자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 슬기씨 쫄깃쫄깃했네요.
0: 아, 마지막 아. 레미제라블 해서 제가 진짜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났어요. 어, 쫄깃했습니다.
2: 너 오늘 땀복 입고 와서 그래.
0: 맞아요. 이런. 예. 운동을 안 할 건데 땀복을 입어가지고.
2: 다음 달에 또 10월 달에 봐야 돼?
0: 어, 그러네요.
2: 아, 그전 한번 보자.
0: 그러게요. 예, 예. 좋은 고수... 기회 또.
2: 그래요. 예. 다음 달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실사박사 실사박사.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장생.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구에서 짜먹는 젤 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건강지킴이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고향의 따뜻함과 명절의 흥겨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추석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 추석엔 국악가요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정치자 퀴즈 정답은요 발가락에 닮았답니다. 이거는 현진건 선생님 작품이 아니고 김동인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황수진, 양승주, 메루 자 김민기, 이하나 사원님, 전혜원님 등등 예 저 똑똑하다고 보내주셨어요. 고마워. 예 레미제라블의 OST죠. 내일로 원데이 모아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예 여러분 내일 11시 더 재밌어 책임져 내일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낮 시간대답게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은데요.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양화에서 월드컵대교 가시는 길입니다.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강변북도 구리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4차로 막혀 있어서 원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천안 부근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입장 휴게소 부근으로는 3, 4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합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 안산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는 6km 어렵고요.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쪽으로 신분산 터널에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멈춰 있는데요.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단장 4터널 부근 갓길에서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춤이든 운동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뭘 배우다 보면 그게 온전하게 내게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틀리죠. 어제는 분명히 다 이해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다음날 되면 완전 백지 상태가 되죠. 앞으로 나가는 듯 하다가 주춤하고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어제보다도 못하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파도처럼 나아갔다 뒤로 밀려났다. 이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해야 비로소 이제 내 것이 됩니다. 새로운 계절이 올 때도 성큼성큼 한 번에 오지 않죠. 왔나 싶으면 물러가고 아닌가 하면 또 슬쩍 곁에 와 있어요. 가을인가 했다가 아니네 아직 여름이네 했다가 밤과 낮으로 발을 들였다 뺐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을을 향해 가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늘 제자리인 것 같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강영실 씨가 야 미친노 하셨네. 미친노 아니고요. I need to know입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원하는지 당신의 그 마음 알고 싶어요. I need to know.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의 라틴팝 뭐 대표 가수죠. 마크 앤서니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인백션의 백뮤직 9월의 둘째 날 수요일 여러분과

0: 만나는 첫 곡이었습니다. 마크 앤서니 참 매력있죠. 제니퍼 로페즈하고 결혼 생활을 했었죠. 9024님, 저는 책을 읽어도 처음엔 내용을 알 것 같은데 덮고 나면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 저장이 잘 안 되나 봐요. 세월이 야속합니다. 아이, 그렇죠. 어렸을 때하고 같나요? 그래도 읽으면서 느끼는 그 느낌, 그거는 또 어렸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무릎을 치는 느낌, 그죠? 양현정 씨, 백디, 부산도 가을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나뭇잎이 노릇노릇해지고 있어요. 아, 그거는 나뭇잎에 좀 병이 걸려서 아직 단풍은 아니죠. 미안합니다, 괜히. 조용훈 씨, 여름에 비해 가을이 좀 샤이한 편인가 봐요. 그죠? 가을이 좀 부끄럼 타는 것 같아요. 강청아 씨, 백디, 다들 가을 하시는데 거제는 아직 한여름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거제 진짜 비 피해까지 있잖아요. 아유, 좀 극복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4500님 좋은 데가 계시네요. 양산 내온사. 어제 소나기가 와서 계곡물이 철철 시원합니다. 와, 김정환 씨는 경주 첨성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방성경 씨는 가을 바람을 느꼈군요, 수요일에. 예. 여러분 계신 곳에 제가 2시까지 꼭 붙어 있겠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만, 밤 공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 살갗에 와 닿는 공기, 그 뜨거운 느낌, 그죠? 그게 좀 사라졌습니다. 이만 해도 살만한 거죠. 서울 경우 내일부터는 다시 또 최고 기온이 30도대로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밤기온은 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죠. 조금 기다리면 진짜 가을을 맞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기분 전환하시죠.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다 보내주세요. 민실랭 PD가 퀴즈들을 꽉 채워놨는데요. 여러분들 신청곡이 오면은, 예, 우리 민실랭 PD의 선곡을 확 까냅니다.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려요. 실수담도 좋고 어이없었던 일, 뭐 황당했던 일, 뭐 화났던 일도 좋아요. 웃음으로 승화해보죠.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자, 문자 참여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딜 가시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잠깐만 듣고요. 좋은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만나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가을스러운 노래 두 곡이었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마티 발린의 노래 Hurts. 당신이 떠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혹시 날 아직도 생각하나요? 라는 노래. 그 전 노래는 미국 컨트리 팝 가수죠. 주스 뉴턴의 노래 Angel of the Morning이었습니다. 짧은 사랑이었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다정하게 인사하고 떠나줘요. 라는 노래 들었습니다. 황정민 씨, 아이들 방학 끝나고 휴무까지 겹쳐서 원 없이 라디오 들으며 짧은 휴가를 즐기는 중이에요. 너무 좋아요. 야호! 황정민 씨, 그동안 힘드셨군요. 이순옥 씨, 가을 상품이 다량 입고되는 바람에 이제 출첵. 오늘도 기분 업, 볼륨 업입니다. 백디, 플라워 셔츠 멋지다요. 하셨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을 기분 좀 느꼈어요, 오늘. 반팔 옷 입다가 지금 긴팔 옷 입으니까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느낌적인 느낌? 네. 8839님이 남산 왔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외국 사람이 많네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 서울은 완전 외국 사람들 천지죠. 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작년 3월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사는 외국인이 27만 명이나 됩니다. 서울 인구 중에 2.8%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으로 하니까 2025년 1894만 명이 다녀갔네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한국이 지금 뭐 K-POP을 비롯해서 K-드라마, K-아트, K-푸드, 뭐 K-컬처, 아, 그죠? K-뷰티. 성영화 씨군요. 점심때 당근, 양파, 감자, 호박, 고기 넣고 카레라이스 해먹었어요. 입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그래요. 카레라이스 가끔 먹으면 좋죠. 김민지 씨. 백천님 안녕하세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제주입니다. 낮엔 덥지만 정말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버틴 우리한테 쓰담쓰담 해주고 싶네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제주살이

한글로 보내셔도 돼요. 제목 다 안 쓰셔도요. 그냥 대충 하시면 저희가 알아듣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인 차일드라고요. 캐나다 싱어송라이터죠. 제인 차일드의 노래 김윤숙 씨가 청했네요. Don't wanna fall in love. 사랑은 칼처럼 아파요. 그래서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제인 차일드의 Don't Wanna Fall In Love에 이어서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그룹 The Whispers가 노래한 Rocksteady라는 노래였어요. 우리 사랑 흔들리지 않게 지켜갑시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9월 둘째 날 수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지금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30분 넘어가네요.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장은숙 씨군요. 제가 초보 운전자인데요.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아주 널찍하더라고요. 아싸, 운전하기 편하다 하면서 신나게 들어갔죠. 나올 때도 좋다고 그 길로 나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일방통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짧은 거리긴 했는데 아우,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안 왔으니 다행이지 식겁했어요. 앞으로는 똑바로 운전하겠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죠. 일방통행 이거 잘못 가면 정말 낭패보죠. 특히 초보 때 앞에서 제대로 오고 있는 차 있으면 뒤로 빼줘야 되잖아요. 이거 뒤로 뺀다는 게 자기 차 뒤로 빼는 거 진짜 어려워요. 앞에 차가 있으면 운전할수록 어렵습니다. 5798님, 어제 소파에 앉아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종이 비행기를 휘리릭 날리더니 그거 종이 비행기 한번 펼쳐봐 이러는 거예요. 뭔데? 하고 봤더니 지나간 8월달 달력을 뜯어서 비행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쪽지가 들어있어요. 이제 가을이니까 당신 좋아하는 커피 마음껏 사 마셔. 그리고 그 밑에 5만원짜리 한 장이 딱 접혀있는 거 있죠? 내 남자의 스윗함에 입꼬리가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아, 이거 뭐야?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야, 종이 비행기를 날리려면 일단 그 종이 비행기를 접어야 되고 그 안에다 뭐 놓고, 야, 아주 낭만적인 얘기네요. 0311님, 외출할 일이 있어서 제 우산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겉은 점잖은 검은색인데 펼치면 안에 꽃들이 요란하게 그려진 우산이거든요. 보안이 남편이 가져간 것 같아요. 오늘 남편 회사 직원들은 유치찬란한 꽃무늬 우산을 든 부장님을 만나겠네요. 부장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산으로 이미지 변신하십시다. 그저 웃죠. 부장님 이미지 변신, 난 찬성일세. 염현수 씨, 저희 외할아버지가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긴 한데요. 아직도 담배를 사랑하세요. 할머니가 아이 코만 좀 펴, 이제 끊을 때 안 됐어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이 좋은 걸 왜 끊어? 어? 난 담배 피도 건강해요. 그러자 할머니, 그럼 늦둥이도 가능이야? 외할아버지가 헛기침하며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두 분 대화에 그저 웃죠.

기억이 나시죠? 최현숙 씨는 고딩 때 부르던 곡인데 아직도 가사를 잊지 않았네요. 그죠? 중고딩 때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소음처럼 그냥 싹 스며들죠. 16살 때 티파니가 이 노래로 빌보드 100의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팀팝 가수죠. 티파니, I think we are alone now. 지금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아 서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자라는 가사였습니다. 자, 오늘 그냥 웃죠에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매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도 되고 남 얘기도 되고요. 그냥 하루 보내면서 푹 웃었던 일이면 돼요. 푹 하니까 뭔가 좀 튀네요. 아, 팝송만 하시는구나. 김점아 씨가. 아, 그럼요. 팝 전문 프로입니다. 심순희 씨도 주파수 이동 백디의 팝의 세계로. 네, 잘 오셨습니다. 5050님, 백천영, 여기 서귀포 올레시장이에요. 서귀포 날씨 좋아요.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올레시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나의 소소한 낙이에요. 아유, 저도 가고 싶네요. 뭘 파나요, 거기? 없는 것 빼고 다 있죠?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임송혜영님 하셨네요. 아유, 아버님처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늘 동고동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화 씨 신청곡은 브래드의 오브리군요. 오브리는 그녀의 이름입니다 라는 팝송 있지 않나요 하셨어요. 그 첫 가사가 그거예요. An Aubrey was a name. 그거죠. 네. 아주 다정한 느낌의 노래죠. 오브리, 널 사랑했지만 우린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는 네, 브래드의 노래입니다.

아, 팬플루트 소리가 아주 참 촉촉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오늘 엄청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4520님, 이상목 씨, 4341님, 원영애 씨, 최양숙 씨, 도경택 씨. 네. 미국의 전설의 듀엣 사이먼 앤 가펑클이 노래한 엘 콘도르 파사, If I Could란 노래. 이 답답한 세상을 떠나서 숲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라는 노래인데, 그 페루의 안데스 전통 음악을 그 로싱카스가 연주한 거예요. 이거를 폴 사이먼이 이제 듣고 거기다 영어 가사를 붙인 거죠. 그래서 뭔가 아주 하늘을 나는 느낌, 그죠? 콘도르가 돼서. 그쪽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콘돌이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7106님이 이 노래 예전에 팝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개그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 개그맨분들이 달팽이보단 새가 될래 하고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네. 시커먼 수이션 그것도 있었는데.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입니다. 더 큰이 노래하는 In My Dreams 이어집니다. 현실에선 당신이 떠났지만 꿈속에선 아직 내 곁에 있어요.

0: 저기 금비.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지금 1부 끝곡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같이 가시죠. 4931님이 청하신 노래예요. 미국의 힙합 그룹 후지스의 노래 Killing Me Softly. 로버타 플렉의 노래를 재해석한 거예요. 당신이 부르는 노래가 내 아픔을 건드리고 마음을 흔들어 놓네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작업으로 정체 생긴 곳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작업하는데요. 1차로 막혀 있어서 동호대교부터 여파를 길게 받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 부근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4차로 통행이 어렵고 동작대교부터 주춤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하계분기점 5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서울방향 서울요금소 부근에서는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 둔내터널에서는 2차로 따라 터널 시설물 점검하고요. 대관령 1터널에서 7터널까지도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두 구간 모두 터널 진입 전 차로 변경 유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0: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오늘 임백천의 백뮤직 9월 2일 수요일 2부를 열어준 곡은요.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미국의 네이지의, 그러니까 재즈 색소폰 연주자 네이지의 연주로 Personality라는 제목의 색소폰 연주 듣고 왔습니다. 강영실 씨가 가을가을한 오늘 리듬 타며 들어요 하셨습니다. 김현희 씨,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들어요. 잠시 숨고르며 백디 보기. 서울도 날씨가 흐린가 보네요. 네, 가끔 우리 민실령 PD가 여러분들한테 강변북로 그쪽을 보여주죠. 한강. 송윤숙 씨가 백디 강원도에 단풍 들었대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아까 1부에 주셨던데 설악산 대청봉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이 됐다죠. 물론 이게 기상청의 공식적인 뭐 첫 단풍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만 너무 더웠다가 단풍 들었다니까 귀가 솔깃하잖아요. 낮에는 뭐 후끈후끈 날씨니까. 그러니까 가을의 정식 등판이라기보다는 슬쩍 예고편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식 발표보다 소문이 먼저 나잖아요. 그 회사 인사이동도 정식 공지 뜨기 전에 뭐 흡연구역이나 탕비실에서 먼저 얘기가 돌잖아요. 연예인 열애설도 관계자들이 먼저 알고요. 그죠? DJ 천이는 뭐 그런 거에 조금 늦는 편인데.

0: 여러분들 신청곡은 제가 기가 막히게 포착합니다. 사연 속에 파묻혀 있어도 다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PD, 작가, 저 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한꺼번에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도 안 놓칩니다. 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입니다. 큐시트 언제든지 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그 한글로 보내셔도 돼요. 꼭 영어 스펠링 맞게 하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자,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예요. 콩 가입해 주세요.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자, 우리 고마우신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용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편의점 상품권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2: 소파 불량
4: 제로 제로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5: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최현숙 씨가 15년 전쯤인가 제목이 생각 안 나서 구슬픈 나나나 하고 검색하니까 이 곡이 나와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럴 수가 있나? 구슬픈 나나나. 예. 원영애 씨가 진짜로 신청곡 하나도 안 버리고 들려주시네요. 일하느라 고맙다고 인제 답장합니다 하셨어요. 김민지 씨 오늘도 역시나 선곡 맞지? 이 분위기 뭐예요? 김기창 씨도 오늘 선곡 왜 이래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예, 세 곡 쭉 이어듣고 왔죠. 김미영 씨하고 최윤주 씨가 청하신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모리스 알버트의 노래 Feelings.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남아있어요 라는 노래. 이어서 네덜란드 밴드죠.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우린 그동안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지. 이런 거지 같은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나나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메리 홉킨 영국 가수죠. Those were the days.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절의 추억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지나간 사랑과 추억을 노래했습니다. 가을을 부르는 네, 노래들 느낌이 나죠. 아, 구슬픈 나나나. 그렇게 했는데 나왔다고요. 네, 똑똑해요 요즘에. 설점식 씨가 내 신청곡이 묻힌 이유를 알 듯한 선곡. 오, 그래요. 이 우리 민슐랭 PD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선곡 대결이 매일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받아요. 100점이면 이제 선곡이 되는데 99점을 가산점을 받습니다. 아, 1점은 뭐냐면요. 1%는 이를테면 가요를 신청하는 경우죠. 뭐 이를테면 마음에 쓰는 편지 들려주세요. 오늘도 몇 분이 지금 신청하셨는데 우미숙 씨도 그렇고요. 가요니까요. 아주 좋은 노래이긴 하지만 팝송 못지않은 그죠? 우리 그저 기술 제휴하고 있는 KBS FFM의 다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네, 여러분들 100만 1000만 인백천 너튜브에 들어가시면 거기 제가 기타 친 버전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원영애 씨도 구독하셨다고 하고 4230님도 한 표 눌렀어요. 1390님도 완료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아, 그럼요. 저 마일리지 엄청 됐어요. 형님 저는 설악산 단풍도 관측 안 되고 탕비실도 없어서 소문을 못 들었지만 오늘 백뮤직 선곡들이 가을을 예고하고 있는 건 확실한 듯하네요. 오이사령님 그죠? 글 참 잘 쓰시네요. 박가본 씨가 옛 생각에 잠겨 추억의 팝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냥 청취하다가요. 팝 신청하려고 콩에 가입했어요. 어유 잘 오셨습니다. Dr. Hook Only 16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킵해놓겠습니다. 강범희 씨 퇴사 후 9개월 만에 편도 2시간 거리에 전 직장 와서 전 직장 동료랑 점심 먹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우 또 2시간 가셔야 되겠군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맨날 백뮤직 들으며 산책했는데 저도 얼른 취업하고 싶어요. 네, 보미 씨, 저희들이 길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씨, 돌아오는 일요일에 동해안으로 휴가 가기로 했는데 비 오고 나더니 기온이 어쩜 가을이라고 알리네요. 바다는 못 들어가겠죠? 바닷물에 몸 담그고 소독해야 올해도 잘 보냈구나 할 텐데. 아, 강한 염분에 소독을 하는군요. 그 좋네요. 근데 강원 그러니까 동해 쪽 물은 아주 차죠. 네, 아주 찹니다.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70년대 미국의 아이돌 스타입니다. 샨 캐시디의 The Duran Run.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든 날 불러 밤이든 낮이든 달려갈 테니까. 미국 밴드 블론디의 Call Me, 샨 캐시디의 Da Do Run Run에 이어졌습니다. 블론디의 Call Me는 3389님, 남영순 씨도 이 노래 청하셨죠. 네. 그 보세요. 우리 선곡의 달인 민슐랭 PD 선곡을 까냅니다.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99점을 받기 때문에요. 이지영 씨가 이지영입니다 하셨네요. 네, 저는 임백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영 씨.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 불러드립니다. 임백천의 백뮤직은 팝 전문 프로그램이죠. 근데 매일 우리말 노래가 한 곡이 나갑니다. 바로 이 시간 생일 축하 노래죠. 어떤 분들은 생일송도 영어로 부르세요 하시던데 영어 생일 축하 노래는 따로 있잖아요. 네. Happy birthday to you 그거. 그래서 제가 그거 외국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된 생일송을 만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축하송에 이름을 넣어서 불러드립니다. 0764님, 오늘 저 김정미의 생일입니다. 잘 성장한 삼남매의 엄마로, 사랑받는 아내로, 멋진 사위의 장모로, 그리고 11월에 태어날 우리 예쁜 쌍둥이 남매 손주들의 할머니로 살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야,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책에서 한번 읽은 느낌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일이다라는 영어 관용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사셨네요, 정미 씨. 이성희 씨, 오늘은 아내 황보연의 52번째 생일입니다. 올해 결혼 29주년이고요. 어우, 축하합니다. 3214님, 1982년에 정원 52명인 무역학과에 여학생이 단 한 명 있었어요. 남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죠. 여차저차 지금은 저랑 한솥밥을 먹는 사이입니다. 오, 시시였군요. 오늘 생일 맞은 제 아내 김숙향에게 축하송을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한마디 더 전달해 주세요. 숙향아, 사랑한데. 8376님, 김건우의 17번째 생일 축하하고 할머니가 하늘 땅,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백천 할아버지가 축하해 주면 너무 좋아할 겁니다. 위세연 씨, 오늘 제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 꼭 이름 불러주세요. 김병국 씨,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백디. 김미라 씨, 사무실 맏언니 윤선옥 언니 생일입니다. 축하송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셨고, 2780님, 우리 칠남의 맞이 큰언니 생일입니다 하셨네. 이름은 없네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연씨, 병국씨, 선옥씨, 건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신청곡 보내드려야죠. 양은정씨가 블랙머신의 하우지 정하셨어요. DJ가 좋아하는 배추버쌈 틀어주세요. 하우징 하시면서 이탈리아 댄스 그룹이죠. 블랙머신. 저 DJ 스타일 정말 끝내줘. 하우지.

0: 하우지.
1: DJ가 좋아하는 배치보쌈. 배치보쌈. 네. 그래서 아까 배치보쌈이라고. 최정임 씨가 배치보쌈 하우징 이거밖에 안 들려서 웃긴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가사가. 오늘 선곡 대박입니다. 영등포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손님께서 어깨를 막 흔드시네요. 4183님. 강영실 씨가 지영 임씨구나 하면서 임윤.

임찬하죠. 진짜 임윤찬 씨가 22살뿐이 안 됐죠. 근데 야, 정말 전 세계가 극찬하는 피아니스트죠. 어제 윤영주 선배님, 김세현 선배님, 그리고 조영남 선배님 같이 식사를 했는데 임윤찬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예. 소울이 진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 나이에, 그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 어려운 라흐마니노프 연주를 하잖아요. 0862님, 61님이 스팅의 Fields of Gold를 청하셨어요. 3년 만에 문자 드리나. 아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10년, 20년 쭉 계속 백뮤직 자리 지켜주세요. 몇 년이 지나도 편안하게 참여하게 해요. 스팅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방성경 씨도 이 노래 같이 신청하셨죠? 스팅,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폴리스 밴드의 베이시스트죠. Fields of Gold,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 황금빛 들판에서 당신과 함께했던 기억, 영원히 잊지 못해요라는 쓸쓸한 느낌의 노래예요.

0: 김근희 씨가 마음이 녹아내려요. 지금 옆에 가을이 왔네요. 김윤숙 씨. 김정환 씨가 백디 주유 좀 하고 갈게요. 스팅의 Fields of Gold에 이어진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락큰 노래 왕이죠. 켄터키 레인. 4500님이 안녕하세요. 양산 내운사 왔어요. 엘비스 히트곡 한 곡만 들려주세요 하셔서 들었는데 이 노래는 저희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것 같죠. 켄터키 레인. 당신이 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찾을 때까지 차가운 켄터키 빗속을 계속 걸어갈게요 라는 황당한 가사입니다. 광고 잠깐 듣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1: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이 곡으로 마칩니다. 내일 낮 12시에요. 영국 그룹 뉴 칼라스의 Smoke Gets in Your Eyes. 사랑이 떠나갔네요. 숨기려 해도 눈물이 납니다. 뉴 칼라스 버전입니다. I'll be back.

9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도로 흐름은 좋지만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분기점 부근 진출로 1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는 5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서울쪽은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4km 주춤합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은 60령 터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소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대전에서 산내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이동하면서 중앙분리대 청소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지금부터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구예림님께서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가 수술을 하세요. 은디가 방송을 통해서 이 말 좀 전해주시겠어요? 저미씨, 다음 주에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건강하게 회복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가자고요. 엄마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딸이 이렇게 사연까지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기운 내셔야 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근데요, 수술도 잘 되실 거고요, 건강도 빨리 회복하실 겁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바라는 대로 흘러가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저미님, 따님을 위해서라도 기운 내세요. 전전전 전국 팔도에 계신 반짝이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KBS 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박서진의 힘내라 인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입니다. 가수 은간이에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이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구혜림님께서 엄마가 수술하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 방송을 자주 즐겨 들으시나 봐요. 그죠? 아, 어머님 수술하시면은 아무래도 그쵸 회복 기간 동안에는 좀 못 움직이시고 좀 불편하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 따님께서 이렇게 응원하신대요. 수술도 잘 될 거고요. 빨리빨리 회복하실 겁니다. 4532님께서 반짝이 어머님 수술 잘 되시길 저도 응원 듬뿍 드릴게요. 힘찬 응디 목소리 들으면 저도 오후 시간도 힘내볼게요. 아, 목소리 들으면서. 4532님 화이팅이시고요.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좀 졸리신 분들 많으시죠? 전전전 전국팔도에 계신 분들 오늘 점심도 우리 한번 이겨내봅시다. 백은경님께서 사연자님 어머니 수술 잘 받으셔서 꼭 건강해지실 겁니다. 힘내세요. 맞아요. 진짜 말하는 대로 흘러간대요. 나는 건강해질 것 같아. 난 수술도 잘 될 거고 빨리빨리 회복해서 어머머머 어떡해. 오, 수술하고 나서 그냥 아주 20대 때 무릎을 되찾았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응디와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노래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에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그리고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이어지고요. 2부는 오늘 가수 김다나 씨, 두리 씨 오셔요. 그래서 두 분 모시고 빛나는 초대석 함께 할 겁니다. 두 시간 동안 알차게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질러! 고려 기프트! 반성물! 굿즈 업! 반성물을 고려하라! 휴르고! 굿즈!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빈나는토르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임영웅의 운명같은 여인이었어요. 전미경님께서 전드런전 전전 전 바쁘게 마감 정리하며 은비트 듣고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도 쓰이는군요. 꼭 전국팔도를 말할 때 말고 전드런전 전 바쁘게 마감 정리하면서 장세정님께서 응디 오늘 의상이 시크하네요. 차도녀 같아요. 오늘도 졸려서 커피 들고 입장이요. 오늘은 귀만 열고 들을게요. 어 차도녀요? 차가운 도시 여자? 어 나 김해 여자인데 도시 여자라고 말할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서울 여자가 되고 싶은 김해 여자. 0245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505번 버스 타고 한의원 치료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어, 505번 버스에서 지금 어, 지금 은비트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으시는 건가요? 아유, 아무튼 또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가려면은 거기 또 침 맞고 이러면은 든든히 드셔야 됩니다. 예,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박명숙님께서 응디 오늘은 급여 작업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잠시 집중하고 오겠습니다. 급여 작업? 작업 그 돈 말씀하시 돈 관련된 거 말씀하시 중요하죠. 아주 초집중해 주세요. 아, 이 돈 관련된 거는 아주 아주 집중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이 노래 듣죠. 이정순의 힘내라 사랑.

이정순의 힘내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2659님께서 응디 저는 빨래 개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점점 건조기가 옷장이 되고 있어요. 응대 라디오 들으면서 세워라 내워라 개는데 개고 나면 또 각방에 정리하러 갖다 놓는 게 싫으네요. 빨래 정리 로봇은 언제 나오려나요? 진짜 빨래 정리 로봇 나올까요? 근데 이게 수건은 좀 쉽잖아요. 근데 속옷은 뭐 개마다 또 모양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그것을 다 통합해서 개준 로봇이 나올까요? 그럼 이제 건조기에 딸려서 나오겠지? 그래서 건조기에서 바로 우리가 옆으로 탁 그냥 담그기만 하면 빨래 갈아서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타타타타타 아래로 이렇게 톡톡톡 떨어지는 거지. 어?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수건은 뭐 사이즈가 다 비슷하니까 큰 수건만 아니면 나올 것 같은데?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진짜 빨래 기는 거 너무 귀찮아요. 저 건조기에서 꺼내 쓰잖아요. 맨날. 건조기에 가면 다 있어. 근데 그걸 개서 맞아요. 어떻게 저떻게 개긴 개. 이제 막 밀리고 다음 것도 건조기에 놓고 이러려면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개는데 이게 또 밀릴수록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펼쳐놔 교실에. 거실에 이제 여기 수건, 여기 속옷, 여기 잠옷, 뭐 옷, 청바지 막 다 있어요. 그거 갖다 놓는 게 일이잖아요. 갔다가 또 와서 몸 수그려가지고 그거 들고 또 저 방에 갔다가 또 갔다 와가지고 또 몸 수그려. 그게 너무 귀찮은 거지. 그러면 어떡해요? 갖다 놓는 로봇은 안... 비쌀 것 같은데 그 로봇은. 2148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다리가 골절돼서 라디오와 24시간 친구가 되었네요. 톡톡 튀는 가은 씨 목소리 너무 좋네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신발 미끄러운 거 절대 신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리막길 특히 뭐 이런데 그... 좀 미끄럽다, 좀 물이 많이 고여있다 싶으면 이렇게 살살살살 걷거나 신발 이렇게 미끄러운지 잘 확인하고 계단으로 가시거나 그래야 됩니다. 아유, 다리가 골절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거 뼈 붙을 때까지 뭐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라디오 들어주셔서 너무 좋은데 아프니까 에휴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9545님께서 여기는 포천입니다. 직접 농사지은 포도를 팔고 있어요. 혼자서 점심으로 컵라면 먹고 자리 잡고 앉아서 라디오 틀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전엔 손님이 없었는데 강씨가 그랬죠? 말한 대로 된다고요. 오후에는 손님이 밀려오겠죠? 맞습니다. 오후에는 손님이 그냥 밀려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포도를 그냥 다 팔아버렸네 이러면서 조기 퇴근. 진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저 우주한테 빌거든요. 우주야 내 말 듣고 있지? 손님의 기운을 나한테 물어와다오 이러면서 밀려온다 손님이 밀려온다. 덴마크 공주님께서 응디 너무 졸려요. 어제 30분 정도 잤나 싶어요. 꼴딱 세웠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30분밖에 못 주무셨어요? 어제? 왜요? 아유 혹시 뭐 새벽에 잠 깼는데 다시 잠이 안 들어서요? 아니면 뭐 일이 바빠서요? 아이고 진짜 잠이 보약인데 읽게 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 피곤이 또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고 막 그럴 텐데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 좀 신나는 노래를 띄워드려야 되나? 윤영희님께서 맞아요. 빨래 끼고 정리하는 거 귀찮아요. 그니까요. 이소연님께서 맞아요. 너무 싫어요. 특히 각방에 정리해야 되는 거 더더욱. 그래서 진짜 한 방에다 그냥 다 몰아넣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나 봐. 신수정님께서 다 개고 빨래 주인들을 호출해야 돼요. 자기야 아들 딸 빨래 가져가서 넣어 이렇게. 아 맞죠. 김기열님께서 빨래 개는 거 재밌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개월님만 그러신 것 같아요. 최성민님께서 그런 로봇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인데 빨래 널고 개는 거 제 담당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귀찮으면 밥 숟갈 내려놔야죠. 맞아요. 예, 우리 남편분 아주 잘해주고 계시네요. 그런 로봇 나오면 이제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자기는 무슨 일을 해? 나는 택배 일을 하거든. 근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진짜 직업 만족도 최상이라니까.

0: 어느덧 배달의 박스가 왔네요. 아, 자 기업 놓고 부지런히 일해보자. 아자아자 할 수 있다. 우후, 잠시만 잠시만 숨 한번 마시고. 와 쉽지 않네. 자 얼른 다시 이동해야지. 자 이 박스는 보자. 아 5층 거구나. 자 갑니다. 우리 단골 고객님의 5층을 향해 갑니다.
1: 가만 있어보자. 지금 시간이 2시 반이 넘었으니까 이쯤 되면 기사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어머머 응? 설마 지금 1층에서 올라오는 이 소리. 어, 저 엘리베이터에 기사님 계시나? 하지마 그런 기대 너무 하지마. 띵 5층입니다. 맞다. 과연 기사님이 계실까요? 아, 잠시만 기다려. 문 열고 기다리는 거 예의가 아니야. 그럼 기사님이 너무 많이 놀라셔. 잠깐만 집 안에서 기다려.
0: 아, 자 여기 맞지? 집 앞에 두고 그 다음 4층이니까 아, 계단으로 내려가자. 자 가자 가자 바쁘다. 툭.
1: 어? 툭? 이거 이거 상자 떨어진 소리? 아 왔어 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어.
0: 아 깜짝이야. 이게 웬 비명 소리야? 아 5층 분이시구나. 가끔 저렇게 택배 온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 기뻐해 주시니 저도 감사합니다.
1: 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기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고생하세요. 아 빨리 집에 들어가서 박스 풀어봐야지. 신난다.
0: 쾅. 아 예 고객님 얼른 풀어보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다 힘이 납니다. 자 저는 또 다른 분에게 행복을 배달하러 가겠습니다. 슝.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송태희의 사랑의 배달꾼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정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본인 일이 진짜 너무너무 나는 좋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다. 직업 만족도 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그 오기 전에 시간 계산하신 분이 있어요. 저요. 이 시간쯤에 택배기사님 오시는데 이러면서 진짜 기다리는 물건 있잖아요.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옷이라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필요한 손세정제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바로바로 그런 거 막 사야 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세척제 이런 거. 막 기다리고 있으면은 갑자기 툭 소리 들린다요. 툭 이러면은 왔다 이러면서 막 달려와서 아! 빨리 왔어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걸 들으신 거지. 그러면 이제 택배기사님이 이렇게 또 행복해 하시니 내가 더 빨리 가져다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이민지님께서 택배 온다는 생각에 설레이는 고객님 많죠. 서유점식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면 가장 행복한 거죠. 능률도 오르고 이 와중에 우리 응디 찰떡 연기는 매일 물이 오르고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DJ. 그리고 이렇게 사연 이렇게 목소리 바꿔가면서 읽는 거 전 너무너무 최상 만족도. 정지영님께서 연기천재 응가 감사합니다. 김은경님께서 매일매일 하는 어떤 일이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럼요. 진짜 일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또 바쁘게 지낼 수 있는 게 나중에는 참 그때 그래 나 젊어서 진짜 바쁘게 살았다 이런 뭐 자기 그것도 되고 정말 좋아요. 고혜경님께서 기다리는 택배 오면 반갑고 좋아요. 택배 기사님들 감사해요. 그 무슨 그 커뮤니티에 보니까 택배 기사님이 이제 그 매일 같은 시간에 이제 오시는지 알고 앞에 샌드위치랑 음료수랑 이렇게 편지 적어가지고 기사님 식사 이거 거르지 마시고

치고 이거 드시면 사세요 하면서 냅둬놨는데 기사님이 그거 이렇게 잡고 막 눈물 난다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그죠. 이소연님께서 본인도 행복하시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천지이시네요. 멋져요. 맞아요.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고 진짜 그러네요. 노재용님께서 저는 어제 우체국 택배가 오후에 온다더니 저녁 7시가 돼도 안 오길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벨을 누르면서 택배를 배송해 주시는데 그 시간까지 배달을 하시는 게 진짜 고맙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시간 없어요. 막 아침에 오전에도 무조건 오고 오후 12시 반에도 온 적 있고요. 아침에 시키면 저녁 10시쯤에 도착하고 6시쯤에 도착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진짜 택배기사님도 안 쉬시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우리 집 앞에도 막 이렇게 배달하신다고 그 트럭 문 열어놓고 그렇게 가시면은 어머 저 훔쳐가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엄청 가득 차 있어요. 트럭 안에. 와 저걸 다 하루 안에 배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옆집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셔야 되는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진짜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굳이 어디를 안 가고 집에서 편안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저기 그 9080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솔솔 바람이 부네요. 커피 사러 갔다가 기분이 좋았어요. 조명섭의 서교동을 걸어갑니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장민호의 사는 게 그런 거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명섭의 서교동을 걸어갑니다. 띄워드릴게요.

0: 아닙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좋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라.

0: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응가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요. 이승현이 오피스텔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진입로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문경 2터널 부근으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창원 쪽은 양평나들목에서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은 평택 분기점에서 청북 부근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 청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청북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호남 고속도로 순천 쪽 순천 2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소형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종로 5가 연상.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영탁의 누나가 딱이야 듣고 왔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김다나 씨 그리고 두리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시작할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오늘 모신 분들은요, 이름이 참 예쁜 분들입니다. 단아한 매력에 폭발적인 성량과 미친 고음을 보여주는 그녀 김다나 씨, 그리고 무대에서 왕관을 써서 화제가 되셨던 분이죠. 공주예요. 트로트 공주 트리 씨.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 시작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웃긴 게 두 분이서 너무 웃긴 게 화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아유 제왕 저기 하면 아프대 뭐 이러고 있다가 화면 보고 이쁜 척 해주세요 이랬더니
1: 깜짝 놀랐잖아요.
0: 아니, 그렇게 네. 돌변하게 있어요? 아 너무 웃겨.
1: 반전해야죠.
0: 반전. 자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반짝이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반짝이분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요. 오늘 다나와 둘이의 해피바이러스 에너지 팍팍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 여러분들 안녕.
1: 야 살이야 살이야.
0: 예, 예, 예. 어떻게 시간을 좀 드려요?
3: 네. 예. 잊어주세요. 예. 반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눈은 서울 깍쟁이
0: 깍쟁이
3: 예스. 드럼 치며 노래하는 가수 하나 아니고 둘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두 분 목소리가 비슷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1: 하이톤.
3: 아, 저희 언니가 또 한껏 하이로 하니까 제가 또 따라해봤어요. 네.
0: 아, 두 분 또 빛나는 트로트에 처음 나와주시는 거예요. 네네. 두 분은 근데 또 평소에 좀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3: 네, 네. 맞습니다. 서로 또 언니가 평소에 네. 많이 챙겨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0: 맞아요.
1: 자주 또 보고
2: 연락도 하고 둘이 씨랑 성격이 네. 좀 비슷하고 네. 좀 단순하고 결이 잘 맞아요.
0: 근데 둘이 씨는 제가 좀 단순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김다나 씨도 단순하신 편이에요?
2: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좀 얘가 똑부러질 것 같고 차가울 것 같고 그런 얘기도 가끔 듣는데 알고 보면 잘 넘어지고
0: 잘 넘어지고 해서 다 알겠네요.
3: 넘어지고 해서 그쵸?
0: 넘어지고 네,
2: 먹다가 잘 흘리고
0: 잘 흘리고
3: 네. 근데 또 다나 언니랑 네. 제가 만나면 오히려 다나 언니가 저를 많이 챙겨줘요. 제가 더 잘 넘어지거든요.
0: 더 잘 흘리고
3: 네, 잘 흘리고
2: 심지어 어제도
0: 어제도 만나셨어요?
3: 예, 예.
0: 두 분 진짜 친하시구나.
3: 사석에서 많이 만나요.
0: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오늘 케미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영의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이은영님께서 김다나 어서오세요. 여기 경북 구미입니다. 다나씨도 구미뿐이죠? 라고. 맞죠?
2: 맞아요. 안녕하세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김수경님께서 두리씨 에너지가 대단하죠. 오늘 기대됩니다.
3: 안녕하세요.
0: 미소가언니께서 두리님 다나님 오늘 두리다나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3: 너무 좋아요. 어머.
0: 좋다. 두리짠나 이거 약간 비슷해.
3: 두리짠나
2: 너무 좋다.
0: 좋다. 네. 고혜경님께서 오늘 해피바이러스 에너지 팍팍 받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진짜
3: 신난다.
0: 많은 분들 또 알고 계시겠지만 김다나씨는 저와 미스트롯2를 함께하면서 제가 1대1 데스매치에서 겁도 없이 김다나씨를 골랐습니다.
3: 진짜요?
0: 왜냐면 그때 아유. 그 쌍둥이 자매 남아 있었고요. 네. 그 댄스 하는 애기들 남아 있었고 뭐 이래서 노래로 좀 붙어야 되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언니가 저분 노래하시지 않나 해서 그냥 골랐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랬지?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니 정신 차리라. 니 무슨 정신으로 다나 골랐는데 다나 노래 억수로 잘한다 이러시더라고요.
3: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0: 이겼죠. 당연하죠.
2: 제가 운이 좋았던 거고 가은씨가 정말 자기만의 색깔로 트롯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를 해가지고 진짜 너무 잘 골랐어요.
0: 그래서 이겼겠죠.
2: 아닙니다.
0: 실력이 상당하신 분. 그리고 두리씨는 또 미스터 원에서 7위를 하셨구나.
3: 네. 이제 하셨군요.
0: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순위는 상관없고 그냥 두리씨가 그 왕관 쓰고
3: 맞아요.
0: 거울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두리씨는 이꼴 공주.
3: 여보라 공주 납셨다.
2: 맞아요.
3: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인사를 드렸어요.
0: 오늘 왕관 안 쓰고 있어요. 그 컨셉은 이제 안 쓰시는 거예요?
3: 이제는 왕관을 안 써도 많은 분들이 둘이 공주로서 계속해서 불러주시니까 이제는 거의 장착이 돼 있어요.
0: 그냥 안 얹어도 얹어
3: 안 얹어도 얹어 있는 것처럼 투명 왕관이 있는 것처럼
0: 맞아요,
3: 네,
0: 맞아요.
3: 다니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해주시니까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수다 떨면서 한 시간 알차게 채워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코너를
3: 네네.
0: 시작을 해야 본격적인 수다를 떨 수 있어요. 자, 네. 외쳐봅니다. 네. 30초 셀프 홍보 타임! 자, 지금부터 각자 30초씩 드리면 네. 뭐 신곡 소개, 뭐 취미 특기,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네. 공개 구원하셔도 되고요.
3: 언니 하셔야 되겠는데?
2: 어? 싫어.
3: 우리 김나나 씨 하셔야겠어요.
0: 바쁘시대요.
2: 분위기야.
0: 자, 그렇다면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2: 드 씨가 먼저 제가, 이번에. 네.
0: 어, 그래요?
3: 사실은 제가 이거 먼저 대본을 봤어요. 어, 네. 30초 자기소개 피할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3: 도저히 외워서 할 자신이 없어서 어, 네. 오면서 제가 썼거든요.
0: 어, 좋아요.
3: 보면서.
0: 아, 보면서 해도 돼요.
3: 근데 제가 오면서 했을 땐 30초 딱 언저리에 걸렸는데 네. 이건 제가 지금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잘 네. 맞춰봐야 네. 됩니다. 예. 자, 준비됐습니까?
3: 예, 됐습니다.
0: 자, 30초 주세요.
3: 눈엔 설깍쟁이 여배라 공주납시였다 미스트롯콜 공주로 등장해 탑세븐을 기록하며 이제는 멋지게 드럼치며 노래하는 가수 두리입니다. 우리 두리는요 다방면으로 참 도전정신이 강해요. 그 덕분에 지금은 당구 여신 드럼 여신 퍼포먼스의 여왕 다방브리드 대표 등 다양한 수식을 얻으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해피바이러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두리에게 응원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119380. 자, 인생살이 덧없으니 세상만사 웃다가 새. 이상 설깍쟁이 두리였습니다.
0: 우와!
3: 와! 어때요? 어때요?
0: 정확하게 괜찮아요? 30초 맞췄어요. 정확하게.
2: 근데 나 대단한 게 네네네. 말이 정말 빨라요.
0: 그래서
2: 무슨 줄 알았어요.
0: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무슨 소개를 한 건지 나 진짜 하나도 못 들었어.
3: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로 한번.
0: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또 들으시는 네. 분들 실시간으로 어떻게 무슨 말인지 좀 알고 싶어 하시니까
3: 네네네. 한번 다시
0: 아까 앞에
3: 읽을까요?
0: 당구 여신, 드럼 여신 네. 또 뭐였죠? 하나가?
3: 어디 잠깐만요.
2: 벌써 막 시력이 되지 않죠?
0: 네, 안경 빌려드려야 예. 되나요?
3: 당구 여신, 드럼 여신, 퍼포먼스의 여왕,
0: 아, 퍼포먼스.
3: 가방 브랜드 대표.
0: 어, 아, 그 맨날 아. SNS에 올리시는
2: 맞아, 네,
0: 핸드백이 네네. 네. 본인이 사장님.
3: 제가 제작,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2: 아,
0: 나는 어디서 협찬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아니지. 홍보를 잘해주나? 라고
3: 협찬을 생각...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홍보를
0: 그러니까요.
3: 안 했죠.
0: 아, 본인이 만드신 거구나.
3: 네, 제가
0: 어, 그럼 저도 하나 사야겠어요.
3: 너무 감사하죠.
0: 그러니까 몰랐어 나는.
2: 아니 하나 진짜 팔아줘야 되겠다.
0: 그러니까
3: 오, 말하기 잘했다.
0: 그러니까
3: 네, 여러분들 마무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브랜드는 와. 좀 그렇고.
2: 아니 근데 여기 자, 진짜 최성민님이 래퍼 두리님 나왔다 그러고
0: 맞아요.
2: 임양숙님은 성우인 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두리님.
3: 맞아요 맞아요.
2: 야, 그리고 김정희님 지금까지 가장 말을 가장 어, 많이 한 것 같다고 네네. 30초에 그렇게 말을
3: 아,
2: 많이
3: 그래요?
2: 하는 사람 처음이
0: 진짜로
3: 최초예요.
0: 진짜 이렇게 빨리 네.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처음. 근데 서울깍쟁이 신곡인데 그거는 별로 말을 안 하셨어요, 그죠?
3: 어, 그래서 계속 노래 불렀어요. 노래는 했는데 아, 네. 근데 이따가 또 노래로 들려드리려고
0: 아, 예. 신곡이 나.
2: 대단하다.
0: 와, 어떻게 이기실 수 있겠어요, 김나나 씨?
2: 어, 저는 이렇게 말이 빠르질 못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예예.
3: 기대하겠습니다.
0: 자, 갑니다. 30초 주세요.
2: 다나다나 아, 밝은 다나 밝은 다나 긍정 에너지 이렇게 좋은 날의 가수 김다나입니다. 제가 이름이 다나니까 다나 노래 듣고 아픈데 다 나으시고요. 다나의 장점은 언제나 긍정적인 거. 그리고 6월달에 신곡이 나왔는데 사람 냄새 나는 힐링송 바로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좋은 날 되시고요. 다나는 먹을 걸 좋아합니다. 다나 보면서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복권도 당첨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끝났어요?
0: 아니야,
2: 벌써?
0: 남았어.
2: 어, 여러분 너무 너무
0: 끝났어요.
2: 끝났어요? 아, 시간이 이게 부족하네. 말을 빨리 해야
3: 맞아.
2: 되네.
3: 아, 맞아요.
2: 하고 싶은 말이 해서 더 많이 근데, 남았는데.
0: 근데 확실히 알겠어요.
3: 알겠죠. 네.
0: 이름이 다나라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3: 다나.
0: 어. 아, 진짜 아니 긍정적인 분이셨군요.
2: 네.
0: 밝고 네.
2: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 같은 그런 아이.
0: 어.
2: 네.
0: 그러셨. 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네. 나쁜 거 다 나.
0: 다 나. 또 뭐였죠?
2: 네.
0: 뭐가 뭐 있었는데?
2: 많아요.
3: 다나다나.
2: 밝은다나.
0: 이거 되게 활용하기 좋다, 이름. 네. 본명이세요?
2: 아니요, 전 예명이에요.
0: 아. 네. 그, 두리 씨는요?
3: 저는 본명이에요.
0: 아, 본명이세요?
3: 근데 두리가 다들 네. 예명인 줄 아시는데, 네. 제가 이제 풀네임이 봉두리거든요.
0: 아, 봉씨예요? 네, 되게 특이하다.
3: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한 게 트로트 가수로서는 약간 이름이 좀 특징이 있어야
0: 맞아요.
3: 튀잖아요. 네, 기억에 남기도 네. 하고. 그래서 지금 봉두리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0: 어, 그럼 네. 그 봉만 붙이면 되잖아요.
3: 그쵸? 근데 약간 좀
0: 그래서 봉 잡았네 봉두리 뭐 이러고 하면
3: 봉 잡았네 봉돌이.
2: 아 귀여운데?
0: 좋은데?
3: 네 그래서 지금 봉돌이로 네. 활동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2: 그러니까 본명이 되니까.
0: 네. 본명이 진짜 독특해서 저는 그러니까, 도리 씨가 예명인 줄 알았어요.
3: 그러니까 네네 다 그렇게
2: 저는 본명이 네. 김윤정이에요.
0: 어머 너무 흔하다.
2: 그래서 장윤정 선배님이 계시니까 어, 회사에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이름 지으러 가자 해서 철학관에 가서
0: 아, 철학관
2: 연예인 지금. 할인을 받아가지고 어? 3만 원에
3: 어, 할인 많이 받으셨다. 네. 3만 원이면 저도 가고 싶은데요.
2: 30만 원인데 3만 원 해주신 거예요.
0: 아, 너무 뒤지러 많이
3: 너무 많은 할인을
0: 아는 네. 사람 아니에요?
2: 아니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0: 어 진짜? 어, 근데 잘 지었죠.
2: 네, 네. 그래서 아나. 잘 지어서 원래는 제가 단아였는데 아. 단아한 성격은 사실 또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발음 나는 대로 그냥 김단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0: 맞아요. 뭘 좀 괜찮다. 잘 넘어지시고 많이 흘리시고 이러니까
2: 길도 못 찾고 네. 방향치에
0: 하나 추가됐어.
3: 좋습니다. 네, 단아 하진 않지만 네. 밝은 네. 단아 씨 어, 노래 불러주셔야죠.
2: 아이 그럼요.
3: 좋죠.
0: 이렇게 좋은 날 불러주실 겁니까?
2: 아유 그럼요.
3: 아유 좋습니다.
2: 오늘이 무슨 날? 이렇게 좋은 날.
3: 자 이쯤에서 어, 노래 띄워드릴 건데요. 이렇게 좋은 날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반짤분들께서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바로 내가 개명을 한다면 인데요. 내 이름을 너무 사랑하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나는 이런 이름으로 개명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 읽었던 만화책 속 주인공의 이름이 이슬비였거든요. 그 주인공을 너무 좋아해서 한동안 친구들에게 나 슬비라고 불러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저는 원빈으로 개명하고 싶습니다. 이름만이라도 좋으니 그의 삶으로 살아보고 싶네요. 이런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제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면서 김다나 씨의 신곡 이렇게 좋은 날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김연아 씨의 이렇게 좋은 날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두리 씨 저랑 같이 이거 읽어봐요.
1: 네네네.
0: 이은영 님께서 춤이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해주셨고요.
1: 우리 김은경 님께서 흥이 넘쳐요. 와우.
0: 고익형 님께서 오늘 너무나 즐겁습니다.
1: 즐겁습니다.
2: 와, 오늘 즐거운 날이세요.
0: 당신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네. 이 가사가 너무 와닿네요.
2: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좋아하는 네. 사람들하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맞아. 또 술 한잔 할 때도 맞아. 있고 그런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신곡 중에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가 이렇게 좋은 날이었어요. 여태까지 받은 노래 중에서.
1: 그렇게 많은 곡 중에요?
2: 네네네.
0: 아. 진짜.
2: 네.
0: 왜냐면 저도 이런 노래를 하고 싶었거든요. 들으면서 되게 편안하면서 정겨우면서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곡 있잖아요.
2: 가은 씨가 또 멋진 배필을 만났잖아요.
1: 아 너무 부럽습니다.
2: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날이야.
0: 그러게요.
2: 애기도 있고 그냥 부러워 죽겠어 그냥.
0: 죽겠어. 아 부러워.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김나나 씨가 이렇게 애교가 많았나요?
2: 아유,
0: 내가 원래... 모르던 모습을 오늘 많이 알게 돼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두 분은 평소에 친분이 없었나요?
0: 아니 뭐 전화도 하고 뭐 했는데 뭐 그렇게 네. 둘이 씨처럼 친하지는 않지만 네, 자주 네. 뭐 만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애교스러운 모습이 있는지는 좀 몰랐어요.
1: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 남성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2: 남자들은
1: 자꾸
2: 보기 힘들 겁니다.
1: 여자들한테만 이게 문제예요.

0: 그러시는
1: 네네네.
0: 자, 오늘 이렇게 못 본 모습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김다나 씨와 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질문을 통해서 두 분과 함께 두 분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외칩니다. 네. 김다나 둘이의 솔직 토크 yes or no? 두 분에게 동시 질문합니다.
1: 네.
0: 질문을 듣고 나서 yes or no 뭐 하나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1: 네.
0: 나를 가수로 이끌어준 인생의 귀인이 있다. 하나, 둘, 셋.
1: 예스.
0: 와. 아니, 이렇게 무섭게 예스를 한다고?
2: 아, 그래요?
3: 아니, 갑자기 되게 yes. 굵은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
0: 예스. 자, 김다나 씨.
1: 네.
0: 옆집 이모의 권유로 가요제에 나갔는데 그때 금상을 받아서 상금 300만 원을 타고.
1: 네.
0: 와,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인가? 옆집 이모.
3: 옆집에 그냥 사시는 이모님이었어요.
0: 근데 동네. 노래를 잘한 걸 어떻게 알아요?
3: 아, 노래를 잘하는 건 아예 모르시고.
0: 네.
3: 그냥 제가 이제 혼자서 가장 역할을 하는 거를 보고 안쓰러우셨는지
0: 네.
3: 아, 이런 데 나가면은 상금을 준대. 하면서 한번 나가봐 해서 뭐 가요제, 박달 가요제, 미량 가요제, 뭐 얼음골 가요제 나가는 곳마다 거의 뭐 최우수상 아니면 금상을 수상을 하게 된
0: 역시.
3: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이 되게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본인 노래 잘하는 걸 모르고 그냥 가수의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3: 좋아는 했고 가수의 꿈도 있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저 멀리 있는 별똥별처럼 막 별처럼 보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개그맨 박명수 선배님께서 전 연락이 온 거예요.
0: 섭외를, 아, 그 가요제를 보시고
3: 네. 섭외를 하고 싶다. 또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타면서
0: 맞아요, 맞아요.
3: 그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0: 어머머머머머머.
3: 그래서 제가 사기꾼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러고.
0: 박명수 씨.
2: 아, 실제로 박명수 씨가
3: 매니저분이.
0: 아.
3: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요 이러고 전화 끊고 일주일 동안 도피를 했어요.
0: 어머머.
3: 근데 구미로 찾아왔어요. 구미로 찾아오셨어.
0: 찾아왔어요?
3: 그래서 진짜. 뭐 트레이닝 기간 없이 바로 데뷔 그냥.
0: 야, 아 그러셨구나. 실력이 받쳐지니까 데뷔를 시키려고 계속 연락을 하신 거구나.
3: 맞아요.
0: 그 전화를 계속 피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뵙지도 못했을까 뻔했어요.
3: 저는 제 인생의 기회를 놓칠 뻔하다가 잡았죠.
0: 와 그러면 그치. 그 이모한테 지금 아직 연락하세요?
3: 그 이모님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옆집 이모였으니까 그냥 모르시는데. 그 이모 혹시나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제 이 자리를 빌어서
3: 이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그때 소스를 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3: 제가 제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됐어요. 진짜 찾아뵙고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0: 그러니까.
3: 고향 한번 가겠습니다.
0: 그러니까
3: 네네.
0: 아직 거기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3: 그러니까
2: 그러니까요.
0: 맞죠?
2: 네.
0: 언제 이사 오셨죠?
3: 원래 구미뿐이 또 아니라고 들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3: 예, 공업 지역이라서 타지에서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좀 다른 지역에 계셨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0: 아 진짜 이거는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
3: 네네.
0: 이모님. 자 그리고 둘이 씨는
1: 네네.
0: 이모님 같은 분이 계세요. 친언니의 권유로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됐어요. 아, 그 언니가 뭐라고 하면서 권유를 했길래.
1: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 연예인의 사실 꿈은 없었고요.
0: 인기로?
1: 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언니는 이제 그때 당시에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0: 아, 네네.
1: 예, 이제 연예계에 어떻게 보면은 빨리 예,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평범하게 사는 모습이 약간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내
0: 아깝지.
1: 동생 이렇게 끼가 많은데 직장에서 이러고 있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 모르게 미인 대회에 이제 출전을 시킨 거예요.
0: 어머머머머머.
1: 서류를 넣는데 서류가 통과가 되고
0: 어머머.
1: 이제 저를 데리고 말도 안 하고 그 예선 현장에 데리고 갔는데 또 붙어버린 거죠.
0: 어머머머머머.
1: 예, 그래서 이제 예선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본선을 나가야 되는 입장이 돼서 나갔는데 또 갑자기 입상을
0: 어머머머머.
1: 하게 돼가지고 여차저차 지금 연예계에 또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0: 와.
1: 네, 그래서 언니의 공이 많이
0: 뭐,
1: 커요.
0: 언니가 근데 왜 말도 안 하고 데리고 하기 싫다 할까 봐.
1: 제가 안 한다고 할까 봐.
0: 아하.
1: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낯을 진짜 가렸어요. 많이. 예전엔 정말 더 많이 가렸어가지고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 되게 약간 좀 뒤에 좀 빠져있는 스타일이었고 그러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0: 정말 믿기지 않아요. 네,
1: 그런 성격이었다 보니 언니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출전을 시켰던 거죠.
0: 언니가 야. 똑똑하시네요.
3: 예. 그러니까요. 집에 가면 친언니를 한 번씩 업어주세요.
0: 진짜.
1: 아, 예. 언니지만 용돈도 항상 드리고 달마다.
0: 예. 그래도 이 자리 빌어서 또 언니한테 다시 한 번.
1: 근데 이제 용돈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언니가.
0: 너 나 덕분에 연예인 됐는데 너 용돈도 안 올려줄 거니? 뭐 이래.
1: 나름대로 좀 잘 챙겨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올려달라 그래서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고자. 네, 용돈 올려드릴게요 언니.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0: 몇 살 차예요 언니랑?
1: 4살 차예요. 네, 은지랑

0: 아비예요.
1: 아, 저보다 4살 아래예요?
0: 네, 네.
1: 어, 그래서 난 훨씬 더 아래인 줄 알았어요.
2: 네, 진짜 어려 보였어요.
1: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자, 3598님께서 세 분 다 엄청 쾌활한데 다들 낯가린다고
0: 하는데. 진짜 낯가려요.
1: 왜냐면 저도 평소에 저 낯이 가려서 막 이러거든요. 저도 네. 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0: 근데 다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1: 그러니까 안 믿으시죠, 다들.
0: 네, 너무 지금 네. 대단한 용기를 내서 여기 온 거거든요. 맞아요.
1: 우리가 또 카메라만 있으면 우리가 또 돌변을 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뻗고.
0: 네, 맞아요.
1: 자, 다음 질문 줄입니다. 나에게는 무대 혹은 방송 징크스가 있다. Yes or no?
0: 아, 이거 반반인데.
1: 하나, 둘, 셋.
0: 일단 yes. 아, yes.
1: 어, 징크스는 불길한 징조라는 뜻인데, 먼저 다나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만 나가면 부상 이슈가 있다고요.
0: 아, 맞다.
1: 아, 미스트로 2 때는 갈비뼈에 금이 갔었고, 네. 미스트로 4 때는 이마에 있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셨다고요?
2: 맞아, 맞아. 네, 이마에는 바깥 혈관이 터져서 양쪽에 두 군데가
1: 어머!
2: 피가 났어요.
1: 어디서요? 이마에서?
2: 이마 안에서.
1: 어머!
2: 네.
0: 혈관이 이제 터진 거죠.
1: 혈관이... 안으로 피가 새면 위험하잖아요.
2: 근데 밖으로 샜어요. 다행히.
1: 어머, 다행이다.
2: 그냥 깨끗한 피라서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제거 수술하고 피를 빼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5월달까지 회복하면서 그래도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왔고.
1: 아, 그러셨구나.
2: 근데 제가 진짜 징크스, 오디션 징크스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제가 히든 땡땡이라는 네네. 모창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사실 도시락을 먹고 네. 촬영 당일날 장염이 온 거예요. 식중독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걸렸는데 똑같은 도시락을 먹었는데 나 혼자 식중독이.
1: 언니 진짜 징크스다.
0: 언니 몰래 다른 걸 먹은 거 아니에요?
2: 아니에요. 다 이 박스에 징크스예요. 있는 똑같은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촬영을 1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배가 아파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1: 어머, 어떻게 그 장염 엄청 나요.
2: 그래서 아픈 걸 참고 노래를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니까 장윤정 선배님하고 비슷해서 왕중왕전에 갔어요.
0: 아, 오히려 힘이 빠져서 도움이 된 거네.
2: 왕중왕전에 올라갔어요.
0: 네.
2: 예, 그래서 되게 좀 감사한 장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0: 다행히 또 도움이 되네.
1: 예, 이때는 예. 좀 결과가 좋았지만 네. 어찌됐건 어디를 나갈 때마다 부상 이슈가.
2: 예.
1: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어디 나가기 무서울 것 같아요.
2: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는 조금 두려움이 생겼고.
1: 어, 진짜.
2: 그래도 미스트 그 오디션 네. 프로그램 네. 2보다 네. 4에서는 아팠지만 더 높이 올라가서 제가 12위까지
1: 맞아요.
2: 해서 네. 그래 내 꿈은 이뤘다. 저는 그래, 이렇게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네.
1: 아니 근데 혈관 그 노래를 힘을 주고 불러서 혈관이 터진 건가?
2: 공명점에서 터진 거예요.
1: 와, 그러면은 노래 진짜 압력 때문에 터진 거예요.
2: 네, 맞아요.
1: 와, 대박이다.
2: 네.
1: 야,
2: 압력 때문에
1: 두성을 제대로 쓰신 진짜? 거라는 거죠.
0: 네. 두성을 쓴 게 정말 명확하게 나온 거는
1: 그치?
2: 왜냐면 그때 뭐 현명한 선택이나 이런 그 키를 방키를 또 올려서
0: 고음에
2: 고음을 얹어서 막 계속 더블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 우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거를 참고 노래를 하는 게 더 그러니까. 대단해요.
2: 아, 근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오디션이 많잖아요.
1: 네,
2: 거기에 나오는 가은 씨나 두리 씨나 모든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 다들 힘들게 하는 거니까.
2: 네.
1: 나가본 사람들은 알죠.
0: 알죠.
1: 전 다시는 안 나가요.
2: 사실 나도 무서워.
1: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두리 씨는 이거는 네. 징크스는 아닌 것 같은데 두리 씨만의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네.
1: 2년 주기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중입니다. 2019년에는 미스터 우원, 2021년에는 헬로우 트로트, 2023년에는 현역 가왕. 그러면은 2025년에도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2년 주기로 나갔더라고요.
1: 네, 근데 뭐예요?
0: 이거를 제가 생각하고 나간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 같이 방송에서 보여지는 네. 직업들은 네. 어디든 초대를 해주시고 섭외를 해주시면 나가는 게 맞잖아요.
1: 맞아요.
0: 어디든 맞아요. 가서 둘이라는 이름 두 글자를 조금이라도 알리고 보여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섭외가 오면 그냥 흔쾌히 수락을 했을 뿐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 2년 주기로 제가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스트로 또 한참
1: 네. 네. 네,
0: 절찬이 또 됐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거기 섭외도 왔었어요.
1: 그랬구나.
0: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2: 맞아요,
0: 드려야
2: 맞아요.
0: 되지 않겠나.
1: 근데 이렇게 연락이 네. 자주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이제 뭐 도전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이나 방송 관계자분들이 아 네. 무조건 오디션 프로는 둘이 섭외해야지. 약간 이런 인식이 생기셨는지 정말 다양한 오디션에 섭외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1: 그럼 이제 이제를 빌어서 저는 이제 다시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탕탕다.
0: 아니 근데 아, 제가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1: 또 무슨 일이 생길지
0: 예, 어떤 일이 생겨서 제가 어떻게 또 터질지가 모르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래서 많은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예, 예, 저 둘이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1: 맞아요.
0: 섭외 연락 계속해서 꾸준히 주세요.
1: 아유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뭐든 열심히 하는 둘이.
0: 네. 네.
1: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두리 씨의 노래 들어봐야지요.
0: 아, 네. 예. 드디어 들어보네요.
1: 드디어 이걸 라이브로 들어봅니다.
0: 예, 예, 예.
1: 서울 깍쟁이라는 노래.
2: 나 이거 너무 좋아.
0: 아니 춤도 연습하셨잖아요.
1: 춤도 있습니다.
2: 열심히 연습했죠.
1: 이따가 네. 저희 또 챌린지 같이 찍을 거예요. 요즘 또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자 우리 반지분들께서는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내가 개명을 한다면입니다. 내 이름도 너무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나는 이 이름으로 개명을 해보고 싶어요. 사연 보내주세요. 라이브 듣고 와서 반지분들 보내주신 사연 만나봅니다. 자 두리씨의 노래 서울깍쟁이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크리스의 서울깍지기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다나 씨 같이 읽어봐요.
1: 와, 댄스가 너무 귀여워.
0: 맞아요.
1: 아니 김은님이 네. 두리공주님 목소리 정말 좋네요. 그리고 김정희님께서 네. 노래가 너무 재밌대요.
0: 맞아, 노래 재밌어요.
1: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네. 3587님께서 네. 제가 본 내향인 중에 가장 텐션이 좋습니다. 내향인 아닌 걸로.
0: 내향인 중에서 텐션이 가장 좋대요. 네. 못 믿겠다 이거지.
1: 예, 네, 그렇죠.
2: 아무도 못 믿으셔.
0: 맞아요. 아 근데 참 야무지네요. 춤도 야무지고 표정도 야무지고 노래도 아, 야무지고. 예.
2: 아, 이 서울깍쟁이가 좀 전국에서 네. 좀 널리 퍼질 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이거든요.
0: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아, 이 노래 내 노래다라고 딱 감이 온 거예요?
2: 실제로 네. 이 노래를 만드신 이제 작곡가님이 네. 저를 그냥 이미지를 그리면서 적으신 아~ 노래예요. 그래서 내용이 약간 제가 한 번쯤 겪어본 일들.
0: 나가 이거?
2: 아, 엄마가 늦게까지 술 먹고 엄마 몰래 들어갔다가 걸려가지고 네 약간 요런 있을 법한 정말 동네 친근한 언니의 모습 보기에는 되게 차갑고 서울 깍쟁이 같지만 내면은 정말 따뜻한 그런 동네 친근한 언니의 모습을 조금 그려봤습니다.
0: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1: 잘 어울리고 안무가 네. 너무 재밌어요.
2: 아 그래요?
1: 춤을 잘 추시네.
0: 맞아. 기럭지가 길잖아요.
1: 그니까
2: 아닙니다. 뭐
0: 조금만 흔들어도 우리가 막 파닥파닥거리는 것보다는 그 아주 길쭉길쭉.
2: 일단 챌린지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0: 그럼요. 네, 끝나고 자 이번에는요 반제분들 보내주신 주제 사연 만나보기 전에 우리 또 공식 질문이 있어요. 자 두 분 빛나는 트로트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 보여주세요. 개인기 있으세요?
1: 그러면 저는 하나 있어요.
0: 오! 좋다.
1: 못 참게 바로 하면 나가서
2: 언니가 더 세니까 네. 내가 먼저 할게요.
1: 아 그래?
0: 아 그래요?
1: 안 센데?
2: 나는 진짜 안 똑같아가지고
0: 둘이요. 둘이씨 먼저.
2: 사실 예전에 이제 한참 신인 때 네. 지금도 뭐 이제 신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신인 때 네. 개인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네. 그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개인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네, 뭐 딱따구리 뭐 동물육내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0: 딱따구리 네. 먼저 해주시면 안 돼 그럼?
1: 아니
0: 잠깐 딱따구리 너무 궁금한데 딱따구리 어떻게 했어요?
1: 어떻게 하는 거야?
2: 아 그래 한번 해볼까요?
0: 딱따구리
2: 안 한 지 너무 한 7, 8년 됐는데 괜찮아요?
0: 네네 그럼요.
2: 오케이 안 똑같을 수 있는데 이제 딱따구리 뭔가 말린 것 같은데
0: 딱따구리 야야야
1: 아 7, 8년 쳐서 딱따구리가 약간 감기가 왔어.
2: 안 한다고 했잖아.
1: 아, 귀여웠어요. 아, 그게 귀여웠어. 아 귀여워.
0: 귀여워. 아, 아 너무 귀여운데요?
2: 아니야.
0: 너무 좋은데?
1: 그러면 나도 7, 8년 묵은 거 하나 있긴 한데. 이것도 잘 안 하던 건데 그 현영 씨 한번.
0: 똑같을 것 같은데 네. 현영 씨.
3: 안녕하세요. S랜 현영이에요.
1: 야, 여기까지 망했습니다. 길면은 티나.
2: 그러니까 우리
1: 길면 티나.
2: 다시 잊고 새롭게 한번
1: 노래를 해볼까요? 오케이.
2: 제가
1: 해보자. 가보자. 가자.
2: 은빈이 지금. 자, 가자. 제가 사실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히든 이거 말해도 되나? 프로그램명 말해도 돼요?
0: 말씀하셔도 돼요.
2: 히든싱어 거기 이제 심수봉 선생님 편에 네. 제가 예선에 네. 나간 이제 네. 전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를 한번 모창을 네, 네, 네.
0: 심수봉 선배님을 모창한다고요?
2: 네, 거기 이제 또 섭외가 돼가지고
0: 좋아요 좋아요
2: 좋아요.
0: 근데
1: 뭐 아파서 알아? 알릉겨?
2: 잠깐만
1: 네
2: 자 잘 들으셔야 돼요.
1: 네.
2: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1: 나 눈 감고 들었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봉두리.
2: 잠깐만.
1: 봉두리.
0: 아니 어떻게 선배가 된 거야?
1: 봉두리가 배가 고프다.
0: 어떻게 선배가 된 거야?
2: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0: 정답 미래 봉두리. 80대
1: 이제 밥 먹고
2: 아 그래가지고 네. 본선에서 탈락했어요.
1: 네. 아, 근데 귀여워요.
0: 근데 그냥 딱따구리로 마무리하면 안 돼요. 딱따구리 너무 재밌어.
1: 한 번 더 해줘요. 딱따구리. 이거다. 오늘 이거다. 잘했다. 우리 봉들이 최고.
0: 너무 웃겨.
2: 저도 나름 이미지 관리하는 가수라고요.
0: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1: 좋아요. 저는 그러면 같은 그 모창 프로그램에서 장윤정 선배님 짠짜라 짧게
2: 언니
1: 한번.
2: 언니 똑같잖아요.
1: 안 똑같아. 이게 저도 안 한 지 오래되니까 좀 덜 비슷해졌어.
2: 그래요?
0: 너무
1: 짠짠
3: 짠하게 하지 말아요. 오! 말 없이 그냥 가세요.
0: 약간, 약간 잠깐만 정답 현영 플러스 김다나.
4: 아니 나 내가 하면서 나 왜 이렇게 안 비슷해졌지?
0: 언니, 그러니까
2: 어? 약간
0: 오랜만에 하면 그래요.
2: 약간 좀 묘하다.
1: 야, 우리 둘이 그러네. 우리 둘이 그래. 그러네.
2: 좀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하고 올게.
0: 그렇죠.
2: 나중에.
1: 네, 나중에. 그러면 나 그냥 이거 할래. 조금 더 자신 있는 거 할래.
4: 흘러 흘러 흘러 흘러 흘러 흘러 흘러 춤을 춘다 탬버린.
2: 정답.
1: 이거 비슷하지?
2: 동네 바보.
1: 죄송합니다.
0: 아니 장윤선 선배님. 장윤선 선배님 하는데 그 약간 그 앞에 아까 그 목소리로 짜짜짜짜라 하지 말아 말 없이 그냥 가세요 할 때.
2: 그때.
0: 약간 그 마트에 그 11시 되면 떠리 하는 그 사장님들.
2: 만원.
0: 걸라.
4: 아, 야, 안 비슷해졌어.
0: 아니, 이렇게까지 개인기에 욕심을 내시는 분을 처음 봐가지고.
2: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네.
0: 그러니까 진짜 사연을 소개해야 됩니다.
2: 네네.
0: 어떻게. 이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 네.
0: 임양숙님께서. 저는 리치로 개명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이름을.
1: 리치.
0: 임향숙님이니까 임리치. 괜찮은데,
2: 괜찮은데?
0: 근데?
2: 세련됐는데요?
0: 임시니까 괜찮네요.
2: 좀 매력 있는데요?
0: 임리치.
2: 임리치.
0: 김선정. 어떻게 우리 다나씨
2: 네.
0: 선영씨 버전으로 한번 소개해주세요.
3: 김선정님께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제 이름은 착하고 곧게 자라라는 뜻인데 개명한다면 세계화에 발맞춰 셀이라고 짓고 싶어요.
2: 네, 이렇게. 좀 비슷했나요?
0: 약간 좀 이게 더 비슷한 것 같아요.
2: 그래요?
1: 네. 나 이걸로 밀까?
2: 언니 그냥 현영 씨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현영 씨 할 때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진지해서 네. 너무 귀여워요.
2: 아, 그래요? 감사해요.
0: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뭐라고 읽었지 기억이 안 나. 제가 막
2: 세계화에 발맞춰.
0: 네. 개명한다면 세계화에 발맞춰 셀이라고.
2: 셀이
0: 네.
2: 너무
0: 김
2: 좋죠.
0: 세리. 네. 세리는 좋죠. 네.
1: 김셀이 예쁜데요.
0: 아, 맞아요.
1: 네.
0: 그리고 4879님께서
2: 네.
5: 예전에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즉석 만남을 했어요. 제 이름을 물어보길래 본명을 숨기고 경란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제 본명은 남숙이에요.
2: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0: 그치? 좀 비슷비슷하게. 우리 노래 불러야 돼. 우리 노래 불러야 돼.
2: 아, 맞아. 시간이 없대요.
0: 개인기하다 시간이 다 갔어.
2: 개인기 지금 시간 다 쏟았네.
0: 김다나 씨 빨리 라이브. 네? 시간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나 씨가 김희재 씨의 바랑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린대요. 와, 이 노래는 또 우리 김다나 씨가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2: 네.
0: 자, 김다나가 부릅니다. 바랑.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KBS 라디오.
3: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4: 부족합니다.
3: 부족해요. 지금 개인기에서 시간 다 뺏어먹어가지고 지금 끝곡으로요 두리씨의 라이브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다나씨 어떠셨나요 오늘?
4: 너무 아쉽고 너무 웃음 참기 힘들었고요.
3: 그러니까 아니 노래를 우리가 너무 웃다가 노래를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 너무 죄송해요. 근데
4: 아니요.
3: 너무 완벽했어요.
4: 아 진짜 가은씨 오랜만에 봐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또 사랑하는 두리씨와 가은씨 두 분 다 함께한 자리여서 너무너무 오늘 저한테 이렇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신곡 공부 한 번 더 하고.
3: 그럼요. 김기홍님께서 다나님 노래 애절하게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라고. 그리고 또 2탄 갑시다 너무 즐거웠어요.
4: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3: 어떻게 두리님 어떠셨나요 오늘?
5: 아 오늘 또 언니들이랑 함께하게 돼서 저는 진짜 그냥 동네에서 수다 떨다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이렇게 무대로 다시 나와 있는데요.
3: 오늘
5: 또 은비트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진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얘기로 만나뵙겠습니다.
3: 눈은
5: 설깍쟁이 나가.
3: 오늘 끝곡으로 두리의 그 집 앞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짝이들 외치면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외쳐주세요. 반짝이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노포 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지나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는 3km 주춤하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정체 꾸준합니다. 부산 쪽은 수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안성 부근 3,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곽 부근 2차로 쪽은 둔대 터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는 5km가량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 몸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한테 불만이 꽤 많겠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니? 나 좀 살자. 만약 내 몸 곳곳에 입이 생긴다면 집회 한번 크게 열릴 것 같아요.

눈부터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좀 그만 봐. 나도 피곤하다고. 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얼굴만 피부냐? 나도 로션을 좀 발라줘. 위장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몇 시냐고요. 이 시간에 뭐가 또 들어오냐고요. 내 몸의 잔소리 꽤 시끄러울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면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어요. 마음에 쏙 드셨죠? 타샤니의 경고였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라라랜드 문이 열렸습니다. 전혜라님, 내 몸에 입이 생긴다면 머리에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냥 검은 머리로 내비둬. 보라, 핑크, 탈색, 이제 그만! 이라고 헤어가 한마디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경희님은 감기 얘기 쓰는데 몸 얘기하는 콩디. 오늘 저랑 통한든요. 그러게, 우리 통했나봐요. 어메미님도 내기는 어여 콩디 목소리 넣어라 하네요. 그래서 어여 왔어요. 귀에서 콩디 목소리 어여 담으라고 난리가 났죠. 우리 혜미님 보내주셨고 강은홍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언니랑 같이 놀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겠죠? 하시면서 은홍님 보내주셨습니다. 내 몸의 소리, 또 어떤 잔소리를 할까요? 뇌? 뭐 생각 좀 그만하자? 뭐 이미 지나간 일, 어? 왜 자꾸 복습하는데? 이러면서 뇌도 한마디 할 것 같고. 심장? 심장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쓸데없는, 쓸데없는 일에 두근거리지 말고, 좋은 일에만 좀 뛰게 해줘라. 이런 잔소리 또 할 것 같고. 폐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숨 좀 깊게, 어? 깊게 쉬어. 맨날 바쁘다고 얕게 쉬지 말고. 나도 힘들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의 소리 귀 기울여 보시고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저에게 던져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번뜩이는 무언가, 신박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랜드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8: 오늘 1등 주인공 2555님이 주인공을 거머쥐셨습니다. 갑작스런 퇴직 후 우울해하니 친구가 라라랜드 들으며 힘내라고 추천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계시네요. 2555님. 언니 목소리 들으니 1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아우, 이런 응원이라면 제가 뭐 얼마든지. 근데 갑작스런 퇴직을 맞으셨나 봐요. 2555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등 주인공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시라고 비즈팔찌 하나 만들어서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한 줄기라도 희망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2555님. 김정희님, 오늘은 토마토 같은 우리 콩디님. 아, 나 오늘 토마토 같아? 아, 토마토 같은 우리 콩디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너무나 이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김정희님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우리 만들어 보아요. 언니 오늘 의상이 체리 같아요. 아, 또 이분은 또 체리 같대요. 박형미님,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같아요. 김수경님 보내주셨고, 김홍병님, 레드 콩디를 보다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장영수님, 콩디 옷 이쁘요. 빨강 어울려요. 산타 같아요. 하시면서 팔찌 주세요. 어? 크리스마스 선물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어? 이 문자 보니까 어? 올 여름 크리스마스 때 비즈 팔찌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잔뜩 만들어놨다가 진짜 무슨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크리스마스 선물 왕창 쏟아 부어야겠어요. 산타가 돼서. 어,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소현님, 콩디님 보니 동화 속의 빨간 모자 소녀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우, 보이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무슨 색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바로바로 또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요래서

좀 의상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골치 아프다. 그리고 5652님 보내셨습니다. 이분 슬퍼.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니, 저 어제 헤어졌어요. 휴, 너무 슬퍼요. 하시면서 5652님 보내주셨어요.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진 것 같죠? 하루 됐습니다. 하루. 슬플 때죠. 엄청 슬플 때죠. 아, 우리 박 작가 이분한테? 오늘? 어제 이별한 이 박 작가가 뭐라고 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5652님 어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 제가 연인과 헤어졌다고 하면 항상 이 이합집산이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이나 관계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떨쳐내고자 이합집산이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연이면 또 만나게 될 거고 충분히 슬퍼했어요. 그래도 다시 안 돼. 그거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반쪽이 또 어딘가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박 작가 왈 언니 비즈 팔찌 주자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너도 그렇게 슬퍼. 어휴. 5652님에게도 제가 비즈 팔찌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헤어졌어. 얼마나 슬프겠어. 앞이 캄캄하고 그냥. 설지원님도 오셨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요. 강혜영님. 조한호님 콩디 안녕하세요. 말 걸어주셨고 고혜경님 안녕하세요. 예쁘고 따뜻한 콩디. 그죠? 저 조금 예쁘고 조금 따뜻한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기철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경님 내용 없음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김기창님은 산타다 크크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역시 패셔니스타 오늘 너무 예쁩니다. 희망송이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임혜정님 오늘 미큐옷 입은 미니콩디 반가워요 하시면서 반겨주셨고 배영광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성아님 와주셨고 김주영님도 와주셨네요.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가을이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숙님은 저 40kg짜리 쌀 받았어요. 쌀이 좋아서 밥맛이 너무 좋다고 꼭 먹어보라고 친구가 보냈더라고요.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어요. 혼자 사는 저에겐 엄청 많은 양이죠. 40kg? 그러겠네요. 밥을 나누는 사이 멋지죠? 하시면서 김진숙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멋지네요. 좋은 친구, 따뜻한 친구, 쌀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콩디님 오늘 안심업소 위생평가 받았습니다. 적합으로 받았어요. 시험 치는 것 같이 떨렸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향숙님도 찾아와 주셨고 이름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숙형님 콩디 웃음소리 듣고 싶어서 얼른 입장했습니다. 2시간 후딱 보내고 퇴근하고 싶어요. 오늘 너무 더웠거든요. 7909님 저는요 발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무겁고 답답한 안전화나 장화만 신지 말고 공기 잘 통하는 운동화 샌들 이런 것 좀 신어줘. 사과대추 포도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하시면서 7909님 아 사과대추 포도농사 짓는 우리 농부시기에 그쵸. 장화만 신고 안전화만 신고 이래서 발이 한마디 할 것 같다고. 샌들 신어주면 발이 시원시원해 하겠네요. 무릎이 말할 것 같대요. 그만 좀 뛰어라. 살 안 빠진다. 무릎 나간다.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야 너. 그리고 또 한마디 할 것 같대요. 좀 덜 먹는 게 낫지 않겠니? 하시면서 박명진님
자신의 무릎이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미양님,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몸이 왜 이렇게 뻐근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2시간 후 퇴근하고 에어로빅 가야 하는데요. 갈까 말까 고민입니다. 몸이 무겁다면서요. 이제 가볍게 만들어야지 우리 주미양님. 가셔야지.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이럴수록 더 가야 하는 거 맞죠? 하시면서 정답을 알고 계시면서 꾀를 한번 부려보는 우리 깜찍한 미양님. 오늘 가서 적당히 좀 달리시기 바랍니다. 7899님. 콩디, 저는 폐가 그러겠어요. 폐요. 이제 좀 살 것 같다고요. 제가 고2 때부터 피던 33년 동안 피던 담배를 끊은 지 5일 됐습니다. 5일 됐어요? 와, 진짜 이게 50일이 되고 500일이 되고 5년이 되고 50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문자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하기 힘든 거 금연을 하고 계신 거잖아. 응원을 너무 많이 몇 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7899님 제가 시원한 커피도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약속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7899님 나 중간중간에 내가 알아서 체크해드리고 싶다. 펴요 안 펴요 하고. 최성민님 오늘 우체통 빨간 우체통 컨셉이에요. 나 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얼른 요 안으로 편지 넣으세요. 우리에게 행복을 배달해주는 우체통 하시면서 최성민님 오늘 마지막 사연이 꽤나 기분이 좋은데요.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소확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시면 저 이분이 레이저 이게 마음보다 항상 입이 앞서서 그래요. 눈에서 레이저 쫙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옆으로 빼놨다가 적어놨다가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라라랜드 문자 여러분들 받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핑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Now!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남 얘기 듣다 보면 꼭 나오는 말 있죠. 어? 나도 그런데. 세상의 밸런스는 이렇게 맞춰가는 거겠죠. 라라벨 오늘 주제. 건강을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하고 있는 거. 건강을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하고 있는 거. 하루 1시간씩 러닝머신을 타고 있습니다. 뭐 스쿼트 30회씩 3세트 꼭 합니다. 3대 영양소 철저하게 지켜먹고 밤 10시면 무조건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거 말고요. 밤새고 무리하고 몸에 안 좋다는 거 대충 하면서 살지만 그나마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이건 하면서 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은 안 하지만 집에 들어올 때 계단을 이용한다. 네, 3층 뭐 요 정도면 좀 곤란한데. 야식은 먹지만 바로 눕지는 않는다. 고기 먹을 때 쌈 채소 한 두 장씩은 싸서 먹는다. 커피는 못 줄여도 물은 많이 마신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는다. 세수는 대충 해도 양치에는 타협이 없다. 등등등 이런 것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건강관리 말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나마 이거 하나는 내가 지킨다. 뭐가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하고 있는 거 문자로 여러분들 날려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그나마 레모네이드 쿠폰 괜찮은데요. 레모네이드 쿠폰 줄 세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21의 아파 어디가 아파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이렇게 두 곡이에요.

김순종님, 순중님은 치맥할 때 병맥주 말고 생맥주를 먹어요. 아무래도 생맥주가 더 싱싱하잖아요. 하시면서 이름만 그런 거 아니야? 생맥주? 생맥주가 특별히 더 건강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생맥, 병맥 뭐 이런 차이보다 마시는 알코올의 양과 빈도? 이 차이 아닐까요? 저는 술을 모르지만 그냥 딱 봐서는 병맥주보다 생맥주가 싱싱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강희님, 꼭꼭 씹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꼭꼭 씹어 먹어요. 최소 20번 정도 잘하고 계시네요. 위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연정님, 언니 저는 배달 뭐 안 타고요. 걸어서 픽업하신대요. 그나마 10분 이내 걷기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배달비 등 6,000원도 아끼고 있습니다. 이연정님, 몸도 생각하고 또 돈도 아낄 수 있고 일석이조네요. 4423님,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셔요. 얼음 물 마시고 싶으나 참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5522님, 기름진 음식은 자주 먹지만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이어트 탄산음료 제로 음료로 먹습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제로 음료. 저 이것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 제로 음료라고 나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하나 좋은 점이, 이로운 점이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 하루 세 번 우하하하 콩디처럼 웃자. 제가 이렇게 웃어요? 00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웃죠. 그리고 손뼉도 자주 치고 정말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7768님, 밥은 많이 먹어도 바로 눕지는 않는다. 저는 6시 이후로 진짜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꽤나 오래됐어요. 뭐 엄청 오래됐죠. 6시 이후로 안 먹기 시작한 지.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눈 뜨고 딱 일어났는데 잠은 꿀잠을 너무 잤는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속았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싶어서 그 이후부터는 6시 이후에 뭐 새벽부터 촬영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 또 늦게 먹으면 아침에 또 부으니까 또 붓기 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에휴 6시 이후부터 그냥 먹질 말자 하고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우리 밥은 많이 먹어도 바로 눕지 않는다. 7768님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킨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루 한 끼 나물 비빔밥에 오 좋다 건강식 단백질 계란 두 개 프라이 8240님 보내주셨어요. 고유나님 국찌개 먹을 때 건더기만 건져 먹어요. 근데 건더기를 많이 먹어서 이럴 거면 국물을 먹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박지은님은 치킨 주문할 때 치킨 튀긴 거 말고 구운 걸로 선택합니다. 저도 그러는데 튀긴 건 살찌잖아. 살쪄. 구운 건 살 안 찐다기요. 하시면서 살이 안 쪄? 박지은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1234님 출퇴근할 때만이라도 악력기로 악력기릅니다. 저 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혹시 운전할 때 양쪽 손에 번갈아 가면서 악력 저도 하는데 이게 은근히 골프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 1234님 보내주셨어요. 먼산 자주복이요. 백은경님 요거 좋다. 눈이 침침해질 때 산과 먼산 자주 보는 게 눈 건강에 좋다고 하죠. 눈 피로할 때도 좀 멀리 보고 초록 색깔 많이 많이 보고 그러면 눈의 피로가 좀 덜하다고 하니까 어우 좋은 거 하고 계시다. 우리 동학님 문자 좀 볼까요? 피자 주문할 때 얇은 도로 낸 씬피자로 선택합니다. 밀가루를 적게 먹으니 건강에 좋겠죠. 아무래도 많은 것보다 양이 적은 게 그나마 좋겠죠. 음식 남기는 거 못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 밀가루가 이렇게 끝에 붙어 있어도 그냥 남기는 거 아까워서 그것도 막 드시잖아. 아 그리고 배부르다 또 살이 됐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1560님 대구 베스트 택시 기사입니다. 아 베스트 드라이버십니까? 복근 운동 1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잘하고 계시네요.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에서 코어 힘이 빠지면 안 좋아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너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운동, 윗몸 일으키기, 복근, 뭐 대근육 있잖아요. 이 힙, 허벅지 이런 운동은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찾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우림의 노래 준비했어요. 노래 제목이 재밌네요.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 오세요.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오세요. 자우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울할 때 이번에 라라랜드로 놀러오세요. 아,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네요. 8402님, 하루에 세 끼는 못 챙겨 먹지만 위를 생각해서 요구르트, 아, 유산균을 꼭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3540님은 뽀니 언니 일탈로 아빠랑 차 타고 서울 가고 있어요 하시면서 문자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이 운전하실까요? 우리 따님이 운전하실까요?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혜진님은 버스 지하철 탈 때 자리가 있어도 서서 간대요. 저도 대중교통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이용이라기 하기보다는 그 인천공항 가서 버스로 이동할 때 그때 그 큰 버스 타잖아요. 그거 타면 자리가 비어도 저도 잘 안 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서서 있는 게 더 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자리가 빈 곳이 보여도 이렇게 등 돌리고 이렇게 서서 바른 자세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혜진님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지우님, 버스 타고 갈 때 두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걸어갑니다. 아, 요것도 좋네.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서 가고 싶지만 그러기엔 제 다리도 소중하고 덥기도 해서 딱 두 정거장만 걸어요. 이렇게 걷는 게 어디예요? 좀 선선해지면 세 정거장으로 늘릴 거예요. 최지우님 아주 현명하십니다. 저는 맥주 먹을 때 제로슈가 먹어요. 좀 더 건강을 위해서. 크크크. 근데 왜 다 말씀하시고 뒤에 웃음을 붙여주셨을까? 황은희님. 그리고 RH님, YRH님이에요.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간식을 사다 놓지 않아요. 다 먹으니까. 저도 눈앞에 간식 보이면 다 먹어치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사다 놔요. 예전에는 진짜 간식 그 창고가 있었거든요. 6시 이후로 못 먹으니까 막 눈만 뜨면 너무 세상 모든 게 다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꺼내 먹으려고 일부러 창고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창고를 없애버렸습니다. 건강을 위해 손을 하루에 15번은 더 씻는 듯요. 결벽증 인 거 아니세요? 콩디 저 너무 결벽인가요? 하시면서 로션도 수분 첨가도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6944님 보내주셨어요. 백이명님은 복식호흡 좋다니까요. 의사들이 다 추천했어요.

0: 복식호흡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이강희님의 사연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라라밸런스 타임 라라벨 사연 내용이 조금 길었었나 봐요. 몇 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벌써 49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이강희님, 8402님, 어? 나야?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백은경님, 1560님, 최지윤님, 한 분 더, YRH님, 한 분 더, 박희진님, 요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라라벨은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계속해서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9578님, 1부가 벌써 끝나간다고요? 콩디님, 라디오 시간을 3시간으로 해주세요. 요즘 라디오에 문자 보내는 재미로 지내고 있습니다. 요금 폭탄 맞는 거 아닐지. 흐흐흐. 요즘 인생이 우울한데 작은 힐링 타임입니다. 이보님 감사해요 하시면서 인생이 우울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보니 응원할게요. 정승아님, 콩디님, 오늘 우리 시어머니 제사 날이라 음식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리운 날입니다. 그리우셔. 김저목 여사 잘 지내시는지요? 하시면서 정승아님 아주 또 따뜻한 마음 그리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숙님, 처음 보내봅니다. 부산에서 손녀 보러 서울 왔어요. 손녀를 보니 너무 좋네요. 천사를 만나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김주영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확인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작가하고 우리 김주영님 문자 내용 전달하고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답답하시더라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집 앞에 주차 안 하고 좀 먼데 주차하고 집 걸어서 옵니다. 일부러요. 걸으려고요. 하시면서 박규인님도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디,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아, 요즘은 만석이 아닌 이상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출발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차내 안전 문제로 인해서이죠. 꼭 앉아주세요. 0899님 보내주셨습니다. 요건 또 내가 놓치고 있었지. 아무튼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부에 I'll be ther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는 무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연희에서 홍제부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 났고요. 또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도 성동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나면서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성산에서 월드컵 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성남 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안산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9: KBS.
10: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멋진 곡을 만나고 왔습니다. 깽은이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깽은이라는 닉네임을 딱 들으시고 어? 내 아내인데? 라고 떠올리셨을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 남편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퇴근 시간대에 들을 만한 게 없다고 해서 라라랜드 소개시켜줬는데요. 퇴근길에 잘 듣고 오겠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닉네임 깽은이님 아내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단 말이죠. 오늘은 반쪽이와 결혼한 지 14주년 되는 날입니다. 반쪽이와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됐어. 14주년 되신다 하시면서 깽은이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때 맞춰서 두 분이 다 듣고 계셨으면 그래도 살짝 꿈 예쁜 추억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두 분에게 14주년 결혼기념일 비즈팔찌 남편분이 좋아하실까? 만약에 남편분은 나는 그런 거 됐어. 그러면 우리 깽은이님 팔목 사이즈만 좀 보내주세요. 제가 비즈팔찌 선물로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한 지 14주년입니다.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손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저에게 이모님에게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홍병우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시다면 나는 긴 사연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짧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저는 청주에 사는 홍병우입니다. 팔찌 선물을 받고 싶어서 염치 없는 글을 씁니다. 투석 월수금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밖에 활동을 잘 못하고 투석만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만들어주시는 선물을 꼭 받고 싶어요. 저에게도 주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차겠습니다. 전 지역에서 만들어달라고 하기에 많이 힘드시겠지요. 그 중에 저도 염치 없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라랜드가 좋아서 낮에도 듣고 밤에도 듣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도록 들려주실 거죠. 늘 평안하세요. 거듭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홍병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별표 제 팔목은 18cm입니다. 맨날 신나는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홍병우님 투사 월수금으로 받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밖에 활동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홍병우님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뭐 다른 분들 것도 정성을 담아서 하긴 하지만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라는 의미에서 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면서 매듭을 만들어서 비즈를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편지까지 받았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면 저는 그런 건 못하겠습니다. 우리 홍병우님에게도 비즈 팔찌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콩콩 디스크 자키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이 릴레이로 달려주시는 겁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요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 드립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디 이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완성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 바디송이 되겠습니다. 바디송. 바디송? 뭔 소리야? 싶으신가요? 음악 속에 얼굴, 눈, 눈동자, 손, 머리카락, 뭐 엉덩이 등등등 여러 신체 부위가 들어간 노래들 많이 있죠. 바디, 신체 부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노래 안에서는 감미롭고 그립고 아름답게 흐릅니다. 라라 가족들은 누가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콩디 첫 곡 나갑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데리고 온 곡은요, 피치 앤 더 텐트럼스 노래 준비했습니다. 핸드 클랩. 2016년에 태어난 노래입니다. 손뼉을 치게 만들 만큼 강한 매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You don't even know. I can make your hands clap. 손뼉을 치지 않고는 버티기 힘든 이 노래 함께 하시죠.

두 번째로 데리고 온 곡은요, 에릭 카먼의 노래를 데리고 왔습니다. Hungry Eyes. 1987년 태어났습니다. 더티 댄싱에 흘러나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니퍼 그레이하고 패트릭 스웨이즈의 정말 두 분이 춤추는 장면에서 이 멋진 노래가 흐르죠. 에릭 카먼이 노래합니다. Hungry Eyes.

언니 언니 꼭 감미로운 노래여야 하나요? 아니요, 어떤 노래든 상관없습니다. 1732님 고민하셨어? 우리 올라님 엄정아씨의 눈동자, 2035님도 눈동자, 통통이님도 눈동자, 이선희님도 정화언니처럼 큰 눈이 부러워요 하시면서 엄정아씨의 눈동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으하하하하님이 태양의 눈코입 신청하셨고, 8919님 역시 태양의 눈코입 아닐까요? 제목이 그냥 신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4115님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바디송 하니까 태양의 눈코입이 제일 먼저 생각나대요. 6724님 정호영님 태양의 눈코입 생각나는 노래는 이 노래뿐입니다. 정희수님 1782님 오혜선님 연하늘님 조창수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많으시네요. 태양이 노래합니다. 눈코입.

8374님, 그 시절 라이트를 점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나나 걸의 엉덩이 신청합니다. 백만 천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가 확 떠오를까요? 왜? 들썩들썩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고, 1884님, 바나나 걸의 엉덩이 운전 중이라 간단히 하시면서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이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바나나 걸의 엉덩이.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테마는 바디송이었습니다. 저 블랙콩은 피치앤더 텐트럼즈의 핸드클랩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에릭 카먼의 헝그리 아이즈 이렇게 두

두 곡을 데리고 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엄정화 씨의 눈동자, 그리고 태양의 눈, 코, 입, 바나나 걸의 엉덩이까지 받아주셨습니다. 최은정님, 백만 천만 혹시 임백천님? 크크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0584님,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요. 나는 엉덩이 이쁜 남자라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유소인이 머리 치워 머리, 아 이 노래도 있죠. 머리 치워 머리 틴틴파이브 신나게 들려주실 거죠 하셨고, 원더걸스의 노바디도 생각났다 하셨습니다. 김경민님, 그리고 엉덩이 받고 거북이 어깨 쫙 가자 하시면서 김나연님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인혜님은 휘성씨의 가슴 시린 이야기, 가슴 들어가죠. 아 신나 흔들흔들 하시면서 김주인님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홍영민님은 맨발의 청춘, 버게 노래죠. 맨발 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님, 이 아이의 손 잡아줘요. 손 들어가네요. 부산에서 일 마치고 KTX로 서울 가기 전에 식당에서 밀면 먹으면서 이본 누나의 에너지 넘치는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어, 부산 밀면 끝내주죠 또. 원더걸스의 손을 들어. 7557님이 이런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5307님, 콩디 바디송 아니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김병성님도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생각나셨다 하셨고, 전나영님은 하트비트, 이 2PM의 얼굴에서 내려오면 하트주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콩콩 디스크자키 마지막 곡은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오늘 끝곡이에요. 배미라님이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전 이 노래만 들으면 왜 이리 찡한지, 88 서울올림픽 주제가로 그 유명한 조르지오 모르도가 작곡했던 그 노래가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손에 손잡고 배미라님 신청해 주셨고, 1990님도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꿈꾸자님은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이거를 히어로 혀 어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콩콩 디스크 잡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을 제가 뽑을까요? 아무튼 최대한 많은 분들을 뽑아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마무리할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33살, 서울에서 혼자 산 지 6년째. 근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 일어났지, 우리 딸? 밥 먹었어?
1: 먹었어.
0: 뭐 먹었어?
1: 아, 그냥 뭐 먹었어.
0: 엄마 나 지금 늦었어.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 우산 챙기고 계단에서 뛰지 말고.
1: 아유, 알았어. 끊어.
0: 바쁜 아침 출근길.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지하철 계단을 후다닥 내려가던 나는 엄마 말 들은 지 정확히 10분 만에 계단을 제대로 굴렀다. 결과는 발목 골절. 회사도 못 가고 그대로 병원으로 직행한 나는 어긋난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하고 한동안 입원해서 재활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딱 하나,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 며칠 동안은 병실에서도 멀쩡한 척 전화를 받았다. 아우, 어제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 걱정되게.
1: 아유, 하루 가지고 뭘 걱정이야. 바빴지.
0: 어디야? 아니 어딘데 왜 이렇게 조용해?
1: 어? 아, 여기 회의실.
0: 아니 이 시간에 회의를 혼자 해? 뭐 해 혼자? 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지?
1: 아우, 아니라니까.

0: 주사 맞으실 시간이에요.
1: 어? 엄마, 회의 시작한다. 빨리 끊어.
0: 하지만 목발을 짚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진이 다 빠지고 물 한 병 꺼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1: 무엇보다 너무 서러웠다. 결국 나는 사흘 만에 실토했다.
0: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1: 너 다쳤니?
0: 어? 어떻게 알았어?
1: 아우, 어디 다친 거야? 어디야? 어디 병원이야?
0: 엄마는 당장에 서울로 올라오셨다.
1: 아우투야, 아니 한여름에 다른 다리 한쪽, 어머나 어떡하니? 어? 아니 왜 바로 말을 안 했어?
0: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랬지. 엄마 또 걱정할 거고.
1: 아니 다친 애를 왜 혼내? 바로 전화를 해야지.
0: 엄마를 보자마자 서름이 울컥 몰려와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는 더 묻지도 나무라지도 않고 그날부터 눈꽃 뗄 새 없이 바빠졌다. 손 닿는 곳에 물병을 놔주고 수건을 빨아놀고 머리도 감겨주고 밤에는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쪽잠을 주무시며 내가 조금만 뒤척여도 벌떡 일어나셨다.
1: 엄마, 왜 이랬어? 어디 아파? 왜 화장실?
0: 아니, 엄마가 여기서 자. 오늘은 내가 거기서 잘게.
1: 아우,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됐어. 엄마가 환자니? 네가 환자지?
0: 아니, 엄마 저기 허리 아프잖아.
1: 됐어. 됐거든? 나는 아직 젊어. 괜찮아. 엄마 더 늙으면 그때 해.
0: 귀찮다고 전화도 대충 받다가 다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엄마. 신나게 놀 땐 생각도 안 나다가 힘들 때면 결국 믿고 부르는 사람도 엄마. 대체 자식이 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모는 그걸 또 다 받아주는 걸까?
1: 아,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린 딸. 한쪽 다리만 날씬해지겠네. 어? 태어나면은 사골국을 엄청 먹어야 할 것 같아.
0: 엄마, 우리 엄마 계속 젊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중에 엄마 늙으면 그땐 내가 진짜 잘할게. 그때까지 엄마만 믿고 좀 까불게.

어떤가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정동화, 손진영, 백청강, 이태권 씨가 함께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멋진 곡 듣고 왔어요. 오늘 어떤 가요는 주아영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다리 기부스는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주아영님에게 성도 이쁘고 이름도 이쁘네요. 시계 무드 등 우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렇쥬 걱정 걱정. 근데 너무 걱정도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법. 이경수님 보내주셨어요.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다 걸리게 되어 있는데. 김동욱님. 그리고 9974님. 콩디 연기하다가 진짜 구르신 거 아니죠? 비명 소리가 너무 리얼합니다. 방송 사고 난 줄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한 번씩 깜짝 놀래켜드려야 지금 아 라디오 들으면서 또 왜 이렇게 졸리지 이런 분들 잠이 확 날아가죠. 그리고 박여공님. 대한민국 엄마들의 똑같은 자녀 걱정이네요. 다쳐서 더 걱정이겠어요. 예전에 듣던 라디오 소설 같아요. 콩디는 제주꾼 김경숙님. 볼륨을 높여야 할 때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상황극. 정준 씨랑도 스타트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고 차태현이랑도 태현이랑도 참 이런 상황극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뭐 RF 솔리드 뭐 HOT 참 상황극 많이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혼자 외롭지만 1인 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은 슬프네요. 이종철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늙을 때까지 기다릴 거 있나요? 지금부터 잘해드리면 될 듯요. 사실 저 맨 마지막 이거 있지. 엄마 나중에 엄마 늙으면 그때 내가 진짜 잘할게 했거든요. 아, 지금 안 잘하는데 그때 진짜 할까? 우리 주아영님? 우리 아영님 진짜 이거 지금은 바빠서 못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잘하셔야 돼요. 우리 약속했어. 주아영님. 그때까지 엄마만 믿고 좀 까불게 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오늘도 어떤가요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글을 또 후기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7: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8: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7: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8: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7: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박준희님, 항상 밤에 배달 라이더 일을 하면서 제 방을 듣습니다. 지금은 주차장 알바를 하는데요. 너무 잠이 와서 라라랜드를 켰습니다. 누님, 저 잠 좀 깨워주세요. 제가 잠 깨워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박준희님에게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배달 라이더로 일을 한다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낮에는 주차장 알바하고 계시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박준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라라랜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864님, 콩디, 제가 지금 콩디 보러 가고 있는데요. 차가 안 와요. 휴휴, 방송 끝나도 도착 안 하면 본관 정문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쿠키를 구워 왔습니다 하시면서 0864님 보내셨어요. 아우, 이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도 너무 감사한데 아,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드신 쿠키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864님. 그리고 박세일님, 퇴근합니다. 운전 중이라 라디오 듣습니다. 즐거운 퇴근 시간이신가 봐요. 박세일님. 8934님. 콩디, 어제 시내버스 타고 퇴근하는데 손잡이를 잡고 졸다가 앞에 앉아계신 분 무릎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잠깐 민망했지만 그래도 편하게 앉아서 집에 왔습니다. 종종 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연기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타이밍에 딱 앉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콩디를 응원합니다. 김성경님, 김은희님도 오늘 토마토 같다고 찾아오셨고 빨간 망토 차차, 그쵸? 차차 같죠? 김태웅님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톡행이님도 들려주셨고 찐공주님, 박혜진님, 6765님, 수정님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JS의 종로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 이보는 내일 다시 4시에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2시간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우리 내일 만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송우진님, 조유정님, 주은수님, 박성원님, 백만천만님, 천은경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이상 이보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 퇴근 정체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 요금소에서 성내까지 12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수암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대천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한 플랫폼에서 비공식 명함을 만드는 이벤트를 하고 있대요. 회사에서의 직함 말고 내 성격과 취미, 취향, 관심사를 바탕으로요.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면 방구석 식품 개발자, 책 읽는 취미가 있다면 페이지 탐험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직업을 빼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도 비공식 명함 하나씩 만들어볼까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0: 3월 2일 수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소녀시대의 댄싱 퀸 들려드렸습니다. 저의 새로운 명함은 아마 줌바 전도사, 줌바 머신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20년 전에 정말 심각한 몸치여서 대학 동아리에서 1년 동안 연습을 그렇게 안 빠지고 다녔는데도 무대에 안 세워줬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제가 댄스 수업이란 수업은 다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결국 줌바 강사 자격증도 땄어요. 물론 저의 무브를 보시면 저한테 배우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주 뿌듯하답니다. 경수님은요, 저는 45년 나름 가정식 전문가, 낮에는 조리실에서 직원들의 아침 점심을, 저녁엔 우리 가족의 저녁을 늘 책임지고 있어요. 오늘 메뉴는 부추전과 삼겹살이요 하셨습니다. 경숙님, 식단표도 이렇게 짜죠. 거기에다가 신선한 재료 공수까지 하지. 가정식 전문가도 맞습니다. 오늘 메뉴도 베리 나이스 인정입니다. 이인희님은 슬디 비공식 명함에 작가라고 적어보고 싶네요. 저 요즘 글을 쓰고 있답니다. 어린 시절 꿈이 작가였는데 내세울 정도 실력은 아니라서 저녁에 무작정 글을 써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 좋은 일 생기면 슬디에게도 자랑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니님 벌써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등단하게 되시면 꼭 해피타임 듣고 계시다고 자랑도 해주시기에요. 혜진님은 제 명함에는 청소는 오케이, 요리는 사절, 크크이라고 적고 싶다고 하셨네요. 전 반대인데, 청소는 사절, 요리는 오케이. 7235님은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엄마는 삐에로래요. 갱년기라서 수시로 감정 변화가 심해서 버럭하고 화내고 금방 웃고 하는 모습이 삐에로 같다네요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의 상처이긴 하다. 한번 그 나이 돼보라죠. 뭐 따님은 안 그럴 수 있나?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웃는 시간이 더 많은 삐에로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해피타임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당신의 이야기

0: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 좋고요. 저녁 메뉴도 오케이. 또 지금 기분, 내일 일정과 계획, 어떤 얘기든 다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만 살짝 덧붙여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임원희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리쌍 정인이 함께 부른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1: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리쌍 정인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들려드렸습니다. 6427님이 사진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텃밭에 있는 부추꽃, 호박꽃, 도라지꽃, 땅 두릅꽃 같은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그때그때 예쁘게 피는 꽃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웃들한테 선물을 하는데요. 다들 너무 예쁘다고 행복해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명함을 만든다면 산막골 행복한 플로리스트라고 쓰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아, 색감도 어찌 이렇게 이쁘고 잎들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집 앞에 핀 들꽃들을 따서 꽃꽂이를 해두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꽃이든 참 아름답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잡초의 꽃들도 예쁘고 딸기 씨앗만큼이나 작은 꽃들도 있는데 각기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1402님은 저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며 라디오를 듣다 보니 매일 방송에 문자를 보냅니다. 제 명함에는 문자 즐겨 보내는 아줌마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해피타임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명함 쓰인 대로 꼭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영희영희님은 나는 그럼 전직 아이돌, 현대 아이돌. 아, 웃기다. 저도 이 명함은 좀 탐나는데요. 저도 전직 아이돌, 현대 아이돌 하고 싶습니다. 재채기에 가려진 키워드 맞춰보는 시간 재채기 뉴스도 준비돼 있어요. 슬슬 시작해볼까요? 이슬기 앵커!

날개를 찾은 룰라가 더 높이 날고 있습니다. 그룹은 데뷔 음반의 히트에 그친다는 가요계 통설을 보기 좋게 뒤집으며 룰라의 2집이 대박이 난 겁니다. 흥겨운 레게 댄스곡 날개 잃은 아츠가 발매 13일 만에 100만 장이 넘게 팔리며 음반 업계를 싹쓸이 중입니다. 관능적인 김지현의 보컬이 다소 어수선한 남성 멤버들의 랩을 감싸 안으며 선명하게 대중들의 귀를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 1995년 4월 재채기 뉴스였습니다. KBS. 리나 언니도 좋고 지연 언니도 좋은데 그때 그 갈등이 생각납니다. 아치! 를 찾아 싸바 싸싸바 듣자마자 바로 엉덩이에 손이 올라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시에 장기자랑, 야후회, 각종 방송 무대 등등 이 대표 안무를 안 따라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룰라의 대표곡이기도 하죠. 날개 잃은 아치! 이 노래의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요. 오늘은 햄버거 세트 뽑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힌트곡이에요. 성시경의 미소 천사.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against the monster loving you. Jeez, I think I...

오늘의 힌트곡이었죠. 성시경의 미소천사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재치기 뉴스 퀴즈였습니다. 룰라의 날개 잃은 아치! 엉덩이 춤으로 기억되는 그 노래죠. 정답은 날개 잃은 천사였습니다. 음반 판매량이 무려 167만 장이었다고 해요.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골든컵 수상은 물론이고요. 그해 연말에 서울 가요 대상과 SBS 가요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 혼성그룹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지금까지 룰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도 날개 잃은 천사로 장기자랑 나갔었는데 저 김지연 언니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리나 언니는 그때 알라딘처럼 보이는 그런 두건인가요? 반다나라고 하나요? 그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따라했던 기억이 나네요. 8502님은요. 룰라 날개 잃은 천사예요. 퇴근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기사님이 먼저 틀어주셨을까? 아니면 8502님이 틀어달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두 분이 마음이 동시에 통한 걸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9000번 쓰시는 분은요. 천사요. 일 마치고 퇴근길인데 습도가 많아서 축축 몸이 처지네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련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퇴근길이니까 날개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얼른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0730님은 천사요. 이때 군대 있었어요. 휴가 받으려고 엉덩이 무진장 때렸답니다 하셨습니다. 아, 포상 휴가를 노리신 것 같은데 무진장 때리고 나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6445님은요. 천사요. 저도 결혼 전엔 천사였는데 남편

더군요. 농담도 받아주면 좋으련만 하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 멘트가 귀엽지 않아요? 아, 나 어깨 아파. 날개가 나오고 있나 봐.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합격 드릴게요. 이렇게 소개되신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들려드렸습니다. 치비우사님이 퇴근길에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좋네요 하셨습니다. 몇 번 버스일까요? 해피타임이 흘러나오는 버스는 아주 훌륭한 버스예요. 오늘도 안전운전, 안전운행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보라 화면에 자꾸 깜빡인다고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치를 취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근아님은 간만에 걷고 싶어서 나갔는데 헉 바로 땀이 쭈르륵. 그래도 이제는 견딜 수 있는 더위 같아요. 흐흐흐 하셨습니다. 그래도 훨씬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내일은 아침 온도가 한 20도 안팎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이렇게만 돼도 진짜 걸을만 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을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천민지님은 슬디 저녁 드셨어요? 저는 저녁으로 장어국수를 만들어 먹었는데 무려 4시간 30분 만에 완성해서 먹었어요. 힘들긴 한데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장어국수는 뭔가요? 장어를 빻아가지고 그걸 면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장어를 넣은 국수인가? 아니면 육수를 장어로 만든 건가? 어쨌든 다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지금 샐러드 먹고 왔는데 리코타 치즈 샐러드였는데 치즈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배분해서 먹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장어국수 제목까지 맛있게 드시고요. 치비우사님이 다시 연락 주셨네요. 수원 92-1번 버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수원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더 많은 버스에서 우리 해피타임이 들리길 바라보겠습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을 전해드리는 내 얘기를 들려줘로 함께할게요. 지금 뭐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6413님의 신청곡이에요. 최인아의 캐치 캐치.

해피타임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 들려줘. 3574님, 내일 야근 확정인데 오늘은 일단 퇴근합니다. 내 일은 내일로. 근데 이미 지금 조금 야근하신 거긴 하죠. 오늘도 파이팅 하셨으니까요. 푹 쉬고 재충전해서 남은 건 내일 하면 훨씬 빠르게 뚝딱 해내실 거예요. 내일도 칼퇴를 꿈꿔봅니다. 효정님, 인천 세트 작업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용인 광고 촬영장 세트 작업하러 갑니다. 프리랜서라 여기저기 일 찾아다니지만 힘들어도 찾아주는 곳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해야죠. 노라조의 슈퍼맨 신청할게요. 그럼요.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꽤 잘해서 나를 계속 찾아준다는 거 감사한 일 맞아요. 효정님, 내일도 일터에서 멋진 뿜뿜 뽐내세요. 노라조의 슈퍼맨 이어집니다.

노라조의 슈퍼맨 들려드렸습니다. 이종철님, 해피타임에 순기능이 있어요. 슬디 덕분에 퇴근하고 술 약속이 많이 줄었다는 거.

거 감사해요 크크 하셨습니다. 세상에 제가 진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 맞아요? 앞으로도 자주 함께 해주세요. 그럼 건강까지 따라올 겁니다. 백대화님은 슬디 아내가 다리 깁스로 활동이 불편해서 집안일을 돕고 있는데요. 할 일이 뭐 일이 많은지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아내 주문대로 장도 봐야 하고 아내는 그동안 어떻게 이걸 혼자 대해온 건지 새삼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저도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오래 했고 아직도 재활 중이에요. 그랬더니 아, 남편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새삼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고 있었구나 하면서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얼른 나았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338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아이유의 가을아침.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어요. 규범님이 슬디 오늘 모처럼 칼퇴해서 메시지 보내요. 퇴근길에 늘 잘 듣고 있었지만

메시지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규범님 오랜만에 칼퇴 축하드리고요. 훨씬 더 자주 칼퇴해서 매일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656님은 퇴근하는데 차가 너무 많지만 괜찮아요. 해피타임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진우션 엄정아 말해줘 들려주세요. 오늘도 차 많이 막히죠. 조금이라도 신바람 나시길 바라며 진우션 엄정아의 말해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0: sleep.
1: We Zero. So popular. Zero Zero.
2: We Zero.
1: 과식에도 Zero Zero.
2: We Zero.
1: 체했을 때도 Zero Zero.
2: We Zero.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Zero Zero.
2: We Zero.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이슬기의 해피타임 1부 끝곡으로 김태원, 이현주님의 신청곡 자두의 김밥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홍제에서 연희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쪽 여의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수암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인천 대교 고속도로 송도 쪽 옥년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도 3중 추돌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퀴즈는 티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영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기 지금 몇 시예요?
2: 해피 타임이요.
1: 아, 그게 아니라 몇 시냐고요. What time?
2: 아, it's time to 이슬기의 해피 타임 2부입니다.
1: 아, 됐어요.
2: 7시 좀 넘었어요.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 타임.

0: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으로 구원진 님이 신청해 주신 태사자의 타임 들려드렸습니다. 다행히 보라 시스템이 잘 복귀가 됐습니다. 이제 깜빡임 없이 보라로 보고 듣고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동욱 님이 슬디 보여요? 밖에 노을 진 게 너무 예뻐요. 하대수 님은 저녁 노을이 참 아름답네요. 바람도 더위 속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조금만 참아요. 곧 다가갈 테니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하늘이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KBS 카메라로 비춰진 한강을 봤는데 하늘도 한강도 지금 핑크핑크예요. 이거 보니까 저 또 기분이 막 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해피타임입니다 정말. 잠시 후 선곡 릴리 쭉쭉쭉 기다리고 있어요. 노래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노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를 보내주시면 되는 시간이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의 다짐과 계획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는 앞만 보고 산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힙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쇼리실라.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노래 받고 노래 던지고 이 분위기가 끊기지 않게 이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노래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어제 온유 스텔라님이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밥 차리다가 다 팽개치고 노래 생각하느라 혼자 난리네요. 넌 매력있는 코너예요 하셨어요.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고요. 이런 에너지 너무 좋아요. 가스불만 주의해주세요. 쭉쭉쭉 제가 들려드리는 첫 곡에 이어 듣고 싶은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곡 채택되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선곡 릴레이 첫 번째 곡은 이거예요. 하연우의 돌덩이, 천진서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이 뒤에 이어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5472님이 돌덩이 하니까 왜 이 노래가 바로 생각나는 거죠? W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왜 갑자기 저랑 5472님이 박치기 하는 생각이 나는 걸까요? W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뒤 이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예승님이 머리가 나빠서 어제도 기억 안 나네요. 거미 기억상실. 오늘 날짜 뭐게요? 바로 나오는 사람 많이 없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쭉쭉쭉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콘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9413님. 아, 기억이 안 나.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부민이세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엘레강슬리였던가? 이 노래 받아서 다음에 뭐 들을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승철의 희야 들려드렸어요. 김다혜님이요. 제 이름이 희야인데 아 그렇네요. 다 희니까 희야 이렇게 부르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줌바쌤 이름도 희쌤인데 생각이 났습니다. 경희님이 저요? 전국의 모든 희야들 손들겠네요 하셨어요.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절망과 포기를 모르는 여자 이슬기예요. 후회는 털어내고요, 다가올 내일에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9777님, 슬디 수족구 아시죠? 아들 둘 아빠인데요, 둘째가 한 달에 수족구를 두 번이나 걸려서 저 지금 죽을 맛이에요. 첫째 방학 끝나자마자 수족구 걸리더니 그 다음 둘째 다 낳고 어린이집 보내니 첫째 독감과 동시에 둘째 다시 수족구. 저 진짜 그냥 울고 싶네요. 아들들아, 내일부턴 아프지 말자 하셨어요. 수족구 진짜 무서워요. 저희 아이들도

수족구 때 제일 아파했거든요. 물이라도 먹어야 탈 수가 없을 텐데 수포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어른도 옮기도 하고 막 발톱 손톱 빠지기도 하잖아요. 9777님도요 건강 꼭 챙기면서 간호 잘 하시고요 아이들 얼른 낫길 바라겠습니다. 3385님은요 새벽에 아빠가 되었어요. 와이프가 이쁜 공주님을 순산했어요. 오늘은 여느 때보다 즐겁게 야근합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살 겁니다 하셨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공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네요. 아내분 조리도 잘하시고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길 슬디 이모가 축복합니다. 도엽님은요 내일부터 늦은 여름휴가인데요 내일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릴 계획이에요. 점심은 좋아하는 쭈꾸미 볶음 시켜 먹고요 이런 휴가도 괜찮죠 하셨습니다. 그럼요 남들 일할 때 나는 노는 그 재미 쏠쏠합니다. 뒹굴뒹굴 하시면서요 쭈꾸미 볶음 시키실 때 꼭 알밥도 같이 드시고요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기에요. 그리고 이효리님은 슬디 오늘 면접 보고 왔어요. 근무 시간이 마음에 드는 곳은 페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페이가 마음에 들면 위치가 조금 멀고 취준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니 아직 수요일이라 그런지 유독 지치네요 하셨어요. 처음부터 딱 맞는 곳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막상 일하다 보면 여기 참 잘했다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신중히 잘 고민해서 좋은 곳에서 멋진 출발하길요.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서하디님의 신청곡 악뮤의 프라이 꿈 들려드렸습니다. 9924님이요. 책상 서랍 속에 오래된 전자사전에 라디오 기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초딩 2학년 아들이 저녁 시간마다 106.1로 고정으로 켜놔서 그동안 차에서만 듣던 라디오를 집에서도 듣게 되네요. 저는 학창시절 최고 인기였던 날개 잃은 천사에 반갑고 아이는 어린이집 다닐 때 배웠던 가을 아침 나온다고 좋아했어요. 이렇게 라디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전해주는 해피타임에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매일 저녁 기다려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전자사전 진짜 오랜만이다. 예전에 수능 공부하면서 영어 많이 찾아봤었는데 요즘도 쓰긴 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라디오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더 낭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9545님은요. 어제 내린 비 때문에 포도가 엄청 터졌네요. 작년에도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고 따버렸는데 비가 올 때마다 포도가 터질까봐 걱정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한다고 하는 말이 맞나 봅니다. 이제 비는 그만 날씨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진짜 비는 그만 내리고 햇빛 잘 받아서 포도들 맛있게 연그렀으면 좋겠습니다. 고우사오님 힘내십시오. 7408님은 오늘 고등학교 9월 모의고사 봤다고 야자 안 하고 다들 집에 가는지 버스에 학생들이 많네요. 피곤해 보이기보다 씩씩한 목소리로 수다를 떠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일까요? 집에 가서 맛있는 엄마 밥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년 전에는 수험생 엄마였거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9월 모의고사가 치러졌죠.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오늘 시험을 봤을 텐데요. 얼마나 집중하고 그랬겠어요. 돌아가는 길만큼은 행복하고 여유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만 보고 산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편의점 쿠폰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고요. 이번에는 김혜준님이 신청하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듣겠습니다.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들려드렸습니다. 임영숙님이 오늘따라 배달도 손님도 없어서 우울합니다. 마감이 코앞인데 음악으로 힐링하고 퇴근해야겠어요 하셨어요. 그런 날이 있나 봅니다. 대신 내일은요, 오늘 것까지 해서 주문 2배, 아니 3배, 4배 넘쳐날 거예요. 백만 천만님이 신청하신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마칠 시간입니다. 김대현님이 원래는 이 시간에 퇴근하면서 다른 방송을 듣는데요. 오늘은 야근을 하느라 라디오 채널을 변경 안 했더니 오, 미녀 DJ가 계시는군요. 슬디인가요? 반가워요. GOD의 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설마 미녀 DJ가 저인가요? 시력이 좋으신 편인가 봅니다. 감사하고요. 이 노래 조유정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같이 들어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서서히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남산 3호 터널 강남 쪽인데요. 이 터널 내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나면서 터널 진입이 어렵습니다. 전면 통제돼서 다른 도로로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도 연희에서 홍제부근 3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잠실철교에서 올림픽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강남 순환도로 성산 쪽은 봉천터널 내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5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아이를 낳기 전에 세상이 평평했다면 아이를 낳은 후엔 세상이 둥그러졌습니다. 존 레논의 마지막 사진을 남긴 작가 애니 레보비츠의 얘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백을 하죠.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익숙했던 풍경과 감각이 송두리째 달라졌다고, 그렇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계단이 유난히 높아 보이고, 별 생각 없던 횡단보도 신호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건너면 괜히 더 짧게 느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이 나에게서 아이에게로 옮겨간 거겠죠. 비단 아이를 갖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둥그러졌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닐까요? 입체적으로 변한 만큼 내가 책임져야 할 세상도 조금 더 커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올드맨 리버라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들밤 9월 2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반려견 뭐 심지어 화분 하나만 정성껏 키워봐도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죠. 예전에는 나 배고픈 게 가장 큰 일이었는데 이제는 현관문 열자마자 꼬리 흔드는 녀석 밥그릇부터 살피고 빨라가는 이파리에 물 한 컵 주는 일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기도 합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찼던 평평한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책임지면서 조금씩 둥글고 넉넉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이게 좋다.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이동훈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렌카 더 쇼.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813님, 곧 칠순 다 돼가는 엄마 덕분에 드림팝을 알게 됐어요. 엄마랑 간만에 와인 한잔 중인데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서 라디오를 틀자마자 엄마가 꿈디 목소리에 심장이 뛴다고 하네요. 하하, 간만에 엄마랑 회의에 와인 한잔하니 너무 좋습니다. 완벽한 저녁이에요. 심장이 뛰신다고 하니 제가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0813님은 안 그러세요? 그러실 일이 없으니까 사연을 보내셨겠지. 예,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아유. 회의에 와인 한 잔. 생선회니까 화이트 와인을 드시겠죠? 예, 보통, 그렇죠? 예, 회의, 생선회는 화이트 와인. 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게 또 페어링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굳이, 예, 적포도주에다가 뭐 고기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그 공식이 좀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디 보니까 아이스크림하고 와인하고 이렇게 또 잘 어울리는 그 또 조합이 있더라고요. 오, 저는 그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 안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보니까 와인을 먹으면서 보통 치즈를 먹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 안현주 씨, 아들이 고3 때 만난 친구랑 10년 연애하고 10월에 결혼을 해요. 예비 며느리에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프로포즈를 안 했다네요. 며느리는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아들이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준비하는 걸까요? 아님 할 생각이 없는 걸까요? 아들, 눈치 챙겨. 예. 요거는 이제 또 두 부류로 나뉘죠.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너무 편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정말 진짜 예,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를 또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예, 한번 좀 둬 보시죠. 예, 오히려 이렇게 옆에서 푸시를 하면 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축하합니다. 예, 10월에 결혼을 하는군요, 아드님이. 오, 고3 때 만난 친구랑 10년 연애, 와, 야, 진짜 지고지순하다. 와, 이런 순애보가 있을까요?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들일세. 예, 그 즈음 돼서 다시 한번 예, 소식 전해주세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신청하셨고요. 리아나입니다. Diamonds.

리아나 다이아몬드 그리고 그 전에는 브루노 마스 메리 유 안현주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밤입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디세이를 읽고 왜가 궁금해서 일리아드를 읽고 그 다음이 궁금해서 아이네이스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건 뭐 단군 신화는 그냥 완전 정서 수준으로 봐야 하겠더라고요. 아, 신격화의 수준이 정말 넘사벽. 이런 글을 어릴 때부터 읽고 자란다면 정말 조국애가 차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우리도 단군 신화를 멋지게 살려줄 작가님 안 계실까요? 진짜 좀 부러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게. 아, 야, 이분 학구열 대단하신데. 예, 저는 한 번씩은 읽었는데요. 무슨 성인이 돼서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아, 아니 5331님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 뭐 저기 예, 단군 신화를 멋지게 살려줄 작가님 뭐 멀리서 찾으십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좀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는 분이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좋게 각색이 될 것 같은데 5331님이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그러 저한테 그러실 수도 있으나 아니 뭐 어때요? 예,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뉴 홉 클럽 Just don't know it yet.

레너드 코헨 Ain't No Cure For Love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진입합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일 수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052님 저는 직업이 공무원인데 너무 바른 생활하는 게 좀 지겨워요. 그래서 퇴근 후에 일탈을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탈은 눈썹 거상술입니다. 성형입니다. 예, 좀 더 예뻐지면 더 재밌는 일탈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일탈. 돈 드는 일탈을 많이 하시네요. 예, 좀 많이 보셔야겠는데. 일탈의 뭐 질이나 크기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작은 걸로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너무 일이 커지면 예 이걸 일탈이라고 할 수 있나? 큰일 아니에요? 큰일? 뭐 이왕 하시는 거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1672님 예, 애 재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나는 이렇게 졸린데 넌 잠도 안 오니? 얼른 좀 자라. 애원을 해도 안 자요. 너무 피곤해서 아들만 자면 나도 바로 자야지 하다가도 애 자는 숨소리가 쌕쌕 들리며 눈이 번쩍 떠집니다. 자유를 부르는 너의 숨소리. 그게 참 희한하죠. 아이들이 안 자면 내가 졸리고 아이들이 자면 또 쌩쌩해져요. 참. 예. 진짜 나만의 시간을 얼마나 갈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아, 커피 한잔 하십시오. 1672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597님 잠든 9개월 아기 남편한테 맡기고 아파트 계단 오르게 하는 중입니다. 28층 총 3번 돌아요. 남편이 저보고 체력이 대단하다고 아들이 엄마 체력과 체격을 닮았으면 좋겠다는데 왠지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저에겐 지금 제일 신나는 시간입니다. 아유, 9개월 된 아기면은 예, 아직 뭐 돌 전이니까 통잠을 가끔씩 자겠네요. 예, 그렇게 많이는 못 잘 것 같고. 예. 아우 그래도 이 시간에 운동으로 이렇게 또 단련을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준영 씨 예, 가족끼리 토론토에서 오타와로 기차 타고 갑니다. 야, 여행 가셨나? 예, 그러신 것 같죠? 예, 마이클 부블랜드 엘리 퍼타드의 관도 신청하셨고요. 로라 피지입니다. 아브라사메.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이순옥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추수한 사람에게 이것을 먹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희고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라던데요. 여기서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주앙셀바의 곡으로 힌트 드립니다. 이것을 이따가 다 빼라는 노래가 있죠. 두부 다 이따 빼, 두부 다 이따 빼.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두부, 2번 쌀밥, 3번 가래떡.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주앙 셀바의 두도바이 다르페였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1번 두부입니다. 두부.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어?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리사 오노의 Quien será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저물고 속도를 내기 쉬워지는 늦은 저녁 시간인데요. 퇴근 정체 1시간 사이 빠르게 풀려가고 있지만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문학 부근으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가 차단돼 뒤로 2km 구간 속도 뚝 떨어지고요. 이후로도 남동 진출로 갓길 고장난 채로 막혀 있으니까요.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진출 차선을 중심으로 정체 가장 더디게 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시 구간인 양재에서 잠원 사이로도 아직은 차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퇴근 정체 남아있고 이후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선 야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내일도 폭염 속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이되었습니다.
1: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0: 안녕하세요.
1: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0: 안은진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1: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0: 9월 12일 밤 9시 20분 KBS ETV 첫 방송
1: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천바완바 텁썸핑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진희 씨가 신청하셨어요. 어제까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연장 근무할 정도로 많이 바빴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서 드림팝 들어요. 행복 그 자체. 이번 주 내내 고생한 팀원들에게 같이 견뎌보자고 전하고 싶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갑자기 또 나만의 시간이 생기면 괜히 또 집에 가는 게 좀 아깝게 느껴져서 왠지 밖에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고 친구들 만나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혼자만의 시간 조용하게 보내는 것도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7: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8: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9: 갑자기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Vertical Horizon, Everything You Want.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일 수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황유경 씨, 남자들은 스포츠를 보면서 왜 저렇게 욕을 할까요? 옆에서 야구 보면서 계속 궁시렁거리는데 아주 듣기 싫어 죽겠네요. 보통 승부욕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스포츠 관람하면서 간섭을 많이 한대요. 근데 정작 본인이 이제 실전에 뛰어들면 약간 그렇다고 하는데 왜 우리 월드컵만 시작되면은 남성분들이 거의 다 감독되고 코치 되잖아요, 그죠? 예. 뭔 전술들이 저렇게 많은지. 참. 예. 뭐, 저도 그러는데요, 뭐. 예, 저도 뭐, 예.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냥 다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나요? 당연히 안 됐지. 본인이 거기 뛰어들어서 경기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응원하는 팀 다 이기게? 이해하세요. 예. 대신 저기 욕은 좀 삼가라고.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해서. 8246님, 편안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산책하며 자주 듣는데 버스에서 들어도 좋네요. 신청곡은 Living Next Door to Alice. 예, 기회되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기회를 잘 잡으셨습니다. 성승미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Smokey, Living Next Door to Alice, 그리고 Bread입니다. Everything I Own.

스모키 리빙 넥스트 도어 트리 앨리스 8246님 성승미씨가 신청하셨고요. 브래드 에브리띵 아이 온이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4942님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바다를 보며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눈 한번 깜빡이니까 회사 출근 카드를 찍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제 휴가는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주간은 3일이었는데 체감은 3시간이었습니다. 아, 아직도 안 믿겨서 달력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설마 오늘도 휴가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컴퓨터 전원을 켜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휴가 보신 분 있으면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알차게 보내셨구나. 3일이었는데 체감이 3시간이었으면 진짜 이렇게 아까울 정도로 정말 알차게 보내신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소위 진짜 멍만 때리시다가 그냥 3일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한 일주일 적어도 한 일주일은 휴가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일 거면은 한 보름은 넉넉 잡고 예, 휴가를 다녀오셔야 예, 현실 감각이 좀 살아나실 것 같은데 3일은 좀 짧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3일 좀 짧은데 예, 자주자주 좀 내십시오. 4942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Chili Wack, I Believe.

애니아 Book of Days 박계형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혜진 씨, 간만에 시어머니와 오겹살에 껍데기 구워 먹는데 벽에 걸린 맥주 포스터가 딱 눈에 띄어서 어머니 허락하에 맥주 한 병 혼자 다 마셨더니 좀 알딸딸해요. 예, 괜히 웃음도 나고 말이 많아지고. 아, 맥주 한 병에 이렇게 행복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저기 그 주정은 안 하시죠? 예, 한 병이 혹시 뭐 예 주량 답니까? 그래요.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예 오겹살 껍데기 그리고 예 술 드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예,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예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그래요. 뭐 아주 또 이게 너무 자주 이렇게 예 뭔가 드시고 함께하면 좀 이게 좀 물릴 수도 있고 약간 좀 애틋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괜찮습니다. 간만에 사이가 진짜 좋.

좋으신가 보다. 박혜진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씨, 중딩 딸이 내일 하교 후에 친구들과 우리 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놀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은근히 집을 비워달라는 눈빛과 뉘앙스를 보내네요. 내일 강제 외출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니, 하기는 또 예, 또 밖에 나가서 노는 거가 조금 좀 그럴 수 있죠.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중학생인데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집에서 예, 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파자마 파티 같은 건가? 아우 되게 착하시다. 예. 그럼 뭐 안 해주셔도 돼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나?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게 되면 예. 집을 비워달라는 한번 비워보지 말아보세요 한번 어떤 반응을 보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또 외출하시는 거죠 뭐. 예, 이런 계기로 인해서 그렇죠. 패티 페이지, 테네시 월드, 그리고 줄리 런던, When I Fall in Love.

패티 페이지, 테네시 월츠, 그리고 줄리 런던, When I Fall in Love 두 곡 들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316님, 경기도에서 학원버스로 아이들 등 하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타는 버스를 마지막으로 타는 아이가 헤어져서 슬프다고 하는데 너무 귀여웠네요. 이제야 제 이름이 궁금해졌는지 이름도 묻고, 새 버스 타면 곧 잊혀질 거란 건 알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제게 예쁜 스티커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계속 예쁘고 순수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원에서 뭐 선생님이랑 보내는 시간도 시간이 더 많긴 하지만, 예, 등하원할 때, 예, 이렇게 또 운전해 주시는 분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보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진짜 친절하게 대해주고, 예, 아이들 말에 또 맞장구도 쳐주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간식도 준대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믿고 그 학원에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들 좀 어렸을 때는. 예, 근데 다들 그냥 이제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그냥 일로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잖아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근데 아이들 이렇게 태우시는 일 하시는 분들이면 이왕이면, 예, 아이들 더 좋아하시고 그랬으면 아이들 정서에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전운행 하시고요. 131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로 많은 아이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예. 김현선 씨가 신청하신, 예, 록시티의 It Must Have Been Love 듣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5: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 1258님, 예, 창원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로 TV를 보며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 켰다가 좋아하는 팝송이 나오길래 그 뒤로 계속 애청하고 있습니다. 노래 신청은 처음 해보네요. 아, 드림팝, 예, 운명인데요. 1258님한테. 다행히 좋아하시는 팝이 나와서 어우 이렇게 또 픽을 당하게 되네요, 저희가. 예,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입니다.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터지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로우.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속에 쌓인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했을 때 참가자들이 가장 빠르게 무너졌대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담아둬야 할 때, 펜을 들어 일기를 쓰거나 메모장에 기록하지 않을 때, 익명의 힘을 빌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털어놓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감정 안에 결국 갇히게 된다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일수록 내 얘기는 홀로 삼키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오늘 밤만큼은 나를 외롭게 두지 말고 내 마음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스토리로 9월 2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벌써 9월하고도 둘째 날이 됐네요. 정말 내 마음이 내는 소리에 얼마나 우리가 무심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9974님이 딱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렇게 화병이 생기는 거죠.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어디 말로 못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필요해요. 저는 사우나로 풉니다. 그래요. 말하는 게 제일 좋다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잖아요. 나만의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건전한 건 운동이지만 이게 참 운동하기까지의 그 의지력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가장 쉽고 빠른 먹는 걸 선택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뭐든 풀긴 풀어야 돼요. 1634님, 이것도 사실 힘들어요. 마음의 소리를 내놓고 다 털어놔서 시원하다 했는데 혼자 집에 가면서 아 괜히 말했나? 말하지 말걸. 후회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전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알죠. 너무 주책이었나? 아, 괜히 소문나려나? 예,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도 모르게 줄줄줄 얘기하고 나면 살짝 그 뒤가 걱정되는 마음.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누군가를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을 만한 누군가. 여기 있잖아요. 밤그대요. 익명 요청도 가능하고요. 또 제가 살짝 또 프라이버시 존중해 주면서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 되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어떤 게 속상했는지 어떤 게 또 즐거웠는지 마음껏 얘기 나눠주세요. 물론 신청곡도 얹어주시면 좋고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 치킨버거 세트에 달달한 아이스크림 콘까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밤그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9월 추석 특집 게시판이 열렸습니다. 소개된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마트 상품권, 영화 관람권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검색하시면 예쁜 제 얼굴과 함께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에 위제로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Wish You Were My Girl, End의 노래였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빅마마의 Breakaway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은 선물로 치킨버거 세트에 달달한 아이스크림 콘 후식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인호님, 오늘 아들한테 AI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별로 배울 생각이 없었는데 해보니 신기하고 재밌네요. 주말에 인삼을 사러 가야 해서 물어봤더니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정말 도움됐어요. 당분간 AI랑 대화 많이 할 듯해요. 와, 인삼을 사러 갈 때도 도움을 주는 AI. 정말 기특합니다. 저도 좀 문명을 최대한 늦게 접하는 편인데 AI에게 질문하는 것만큼은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웬만한 거 질문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비록 틀린 내용일지언정 대답은 합니다. 그래서 꼭 틀렸어 그러면 아 맞다 내가 잘못 알았다 하면서 또 바로 시인을 해요. 네, 바로 시인을 하니까 또 용서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김지수님, 아들이 같은 반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나 봐요. 용기 내서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대요. 걸그룹을 준비할 거라 남자친구 사귈 수가 없다고요. 풀이 죽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난감하네요. 여자아이가 예쁘긴 많이 예쁜가 보더라고요. 아, 어떡해.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어쩌면 생애 최초의 고백일 텐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군요. 왜냐면요, 이게 그 연예인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 연애 금지, 연예인은 연애 금지, 그리고 워낙 또 이런 친구들은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우리 아드님 그래도 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끝까지 한번 고백하고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또 며칠 만에 또 다른 여학생 좋다고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황희정님 신청곡 김동률의 아이처럼 보내드릴게요.

성시경의 참아, 박경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김동률의 아이처럼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아이고, 어떻게든 되겠지 뭐. 회사 컴퓨터를 바꾸지 않고 너무 오래 써온 탓인지 픽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허망하게 꺼지고 말았다. 몇 번 힘을 줘 두드리면 다시 켜지곤 했던 애라 옆자리 직원과 커피를 홀짝이며 퉁퉁 쳐봤는데 이번엔 진짜 가기로 결심을 한 건지 화면이 켜지질 않았다. 이거 모니터가 나간 거야? 본체가 나간 거야? 본체가 고장난 거면 설마 나 일한 거 다 날아간 거야? 이건 분명 내게 위기였다. 중요한 파일은 따로 웹하드에 보관돼 있긴 한데 나머진 어쩌지? 전혀 예상이 없던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그냥 하했다. 다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낯설게 컴퓨터 좀 빌려달라 할 수도 없고 고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릴 거란 말에 팀장님이 내게 대뜸 집에 가라고 하시지 뭐람. 그럼 여기서 뭐 할 거야? 그냥 놀 거야? 반차 내고 집에 가. 내일도 안 고쳐지면 새로 사달라 할게. 쓸 생각 전혀 없던 반차를 강제로 내고 터덜거리며 사무실을 걸어가다가 든 생각. 그냥 집에 가기 싫은데 영화나 볼까?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니 노잼 시기이기도 했고 극장 안 간 지 꽤 되기도 했고 집에 가봐야 오늘 못한 일을 내일의 내가 두 배, 세 배로 해야 한다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머리만 아플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르겠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놀아? 그래서 휴대폰을 열고 동네 영화관을 검색한 다음 요즘 핫한 영화 중 하나를 골라 가장 빠른 시간으로 예매를 했다. 지하철을 타고 영화관에 도착해선 매점에 들러 팝콘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오징어 버터구이도 사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 오랜만에 영화에 푹 빠져들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는 서점에 들러 괜히 책도 한 권 사고 코를 자극하는 빵 냄새에 홀린 듯 빵집에 들어가 빵 쇼핑도 하고 애들이 와글대며 모여있는 뽑기샵에서 손가락만한 인형도 여러 개 뽑았다. 저녁 뭐 먹지 생각하다 동네 상가에서 나는 치킨 냄새에 코를 킁킁 대며 후라이드 한 마리 포장도 하고 치킨에 맥주가 빠질 수 없으니까 편의점 들러 캔맥주도 한 묶음 사고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내가 알아서 잘 하겠지 뭐.

0: Peace.
1: 평화의 날 에픽하이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습니다. 방선경님께서 들으시고 일탈 부럽네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요. 일탈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죠. 아, 인생엔 참 여러 시기가 있지만 정말 정말 쇠조차 없는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하루하루가 물 흐르듯 흐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중간중간 꼭 껴있잖아요. 오늘 사연 보내신 밤그대 가족은 예정에 없던 반차를 어쩔 수 없이 내고 집에 가서 고민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대신에 영화도 보고 서점도 가고 빵쇼

쇼핑도 하고 뽑기도 하고 치킨이랑 맥주도 사고 알차게 하루를 쓰셨네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려 애쓰지 않고 하루쯤 이렇게 보내는 것도 꽤 필요합니다.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딱 하루 내 마음대로 보낸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나에게 어떤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는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쓸 것 같은지 오늘 같이 얘기해봐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선물로 치킨버거 세트, 달달한 아이스크림 콩까지 보내드릴게요. 헤이즈의 해픈 우연, 5686님 신청곡이에요.

살짝 설렜어. 오마이걸의 노래 854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헤이즈의 해픈 우연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딱 하루 내 맘대로 보낸다면 뭐 하고 싶은지 나에게 어떤 자유를 줄 수 있을지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하루를 어떻게 쓸지 상상만 해도 간질간질한 그 희망의 날을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4779님, 저는 혼자 호캉스 할 거예요. 가서 룸서비스 받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올까요? 만들면 되죠. 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열심히 저금을 해서 호캉스라는 항목으로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 룸서비스는 너무너무 호텔 가면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아니 치킨 같은 것도 야 막 3만원 막 이러잖아요. 2만원 3만원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제 적금을 든다면 할 수 있겠죠. 361호님, 저는 먹는 데 진심이거든요. 저의 소울푸드인 닭강정 사러 1시간 반 운전해서 갈 거예요. 아니, 닭강정이요. 예, 여기 어딘지 두 군데 정도 짐작이 되는데 이 서쪽 끝이랑 동쪽 끝에 있는 집 중에 이제 유명한 집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서쪽 끝, 네, 인천 쪽으로 닭강정 사러 가는데 와, 이거 진짜 줄이 엄청납니다. 멀기도 하고요. 그러나 방금 만든 닭강정 정말 맛있죠. 이유경님, 저는 바다로 달려가서 멍하니 바다 보며 라떼 한잔 마실래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한 그러나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바닷가에 그래서 라떼를 파는 커피숍이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이유경님 같은 분들이 많아서. 김태경님, 어른이지만 노래

0: 위동산 가고 싶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전목마 아무 생각 없이 10번 타고 싶어요. 아, 이거 괜찮네요. 근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하는 날이니까 태경님 이왕이면 이날 교복 입고 가시고요. 머리엔 머리띠 그리고 풍선 꼭 이렇게 하나 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전목마 10번 타면 멀미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쉬어주시고요. 6852님 근처 바닷가 놀러 갈래요.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 안 가본 지 좀 됐거든요. 오픈런 할 정도로 유명한 맛집에 줄도 서보고 여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다 해보는 그런 하루 가져보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맛집에 줄 서는 것도 하다못해 회사 점심시간은 못 가죠. 정말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날 바다도 가고 줄 서서 맛집에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줄 서는 빵집도 가보고 카페도 가보고 다 해보고 싶네요. 0321님 텀블러에 커피 담아서 평소에 좋아하는 수목원 가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에게 조용한 하루를 만들어줄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느라 진이 빠지거든요. 저에게 혼자 있는 자유를 주고 싶어요. 0321님 너무 멋지네요. 정말 사람 독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죠. 너무 힘들게 사람을 상대하면서 살다 보면 이게 독이 막 들어와서 내가 막 시름시름 앓잖아요. 이럴 때 해독할 수 있는 건 정말 혼자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런 하루 갖고 싶네요. 7638님. 저는 미용실, 네일샵, 피부관리샵 등등 저를 가꾸는 꾸밈데이로 보내고 싶어요. 워킹맘에겐 나 자신의 꾸미는 시간 따윈 사치랍니다. 아,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네요. 그러게요. 진짜 거울을 언제 봤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니게 되잖아요. 와, 이렇게 정말 나만의 미용을 위한 날을 하나 딱 정해서 하루 종일 하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러기 쉽지 않죠. 돈도 좀 많이 들고요. 4532님, 저는 하루 템플 스테이 하고 싶어요. 절에서 아무 잡념 없이 자연을 만끽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리프레시해서 몸속 에너지 완충하려고요. 아, 템플 스테이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게 힘들게 휴가를 내서라도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그 템플 스테이만의 힐링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요즘은 그 젊은 남녀들을 위해 나는 절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예. 미혼 남녀들이 신청을 해서 절에서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하니까 아주 분위기 좋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과연 이 생에 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9110님 신청곡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로 유재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타!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B2B는 2012년에 데뷔한 보이그룹이에요. 예능에선 장난기 많은 비글돌이지만 무대에선 화려한 화음을 뽐내는 걸로 유명한 팀입니다. 오늘 골라온 아름답고도 아프구나는 2018년에 발매된 스페셜 앨범 Our Moment의 타이틀곡으로 저는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시간은 슬프게 기다리질 않네요. 오늘도 결국 어제가 되겠죠.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나 힘든걸요.

mistake 술인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2일 수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작품에서 골라봤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SF 슈퍼히어로 영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천재 과학자가 발명한 로봇 센티넬로 인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미래의 이야기예요. 돌연변이는 물론 인류를 위협하는 센티넬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울버린이 과거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를 묻는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가끔 넘어지고 길을 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길을 잃는 건 아니란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뮤지션 김사월과 시인 이헌이 약 1년간 주고받은 편지를 엮어 만든 대화 모음집, 고상하고 천박하게 중한 구절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열정이라는 것, 정말 인간답고 애처로운 일인 것 같아. 100년도 못 살고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영원에 도전하며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어 그 어리석음이 아름다워서 눈물이 고일 때가 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B2B의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위너의 공허해,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로비 윌리엄스의 The Road to Mandalay, 건스 앤 로지스의 Don't Cry 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무한궤도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015B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이상은의 공무도화가.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대는 어디에 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 몸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한테 불만이 꽤 많겠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니? 나 좀 살자. 만약 내 몸 곳곳에 입이 생긴다면 집회 한번 크게 열릴 것 같아요.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좀 그만 봐. 나도 피곤하다고. 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얼굴만 피부냐? 나도 로션을 좀 발라줘. 위장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몇 시냐고요. 이 시간에 뭐가 또 들어오냐고요. 내 몸의 잔소리 꽤 시끄러울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면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어요. 마음에 쏙 드셨죠? 타샤니의 경고였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라라랜드 문이 열렸습니다. 전혜라님, 내 몸에 입이 생긴다면 머리에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냥 검은 머리로 내비둬. 보라, 핑크, 탈색, 이제 그만! 이라고 헤어가 한마디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경희님은 감기 얘기 쓰는데 몸 얘기하는 공디. 오늘 저랑 통한든요. 그러게, 우리 통했나 봐요. 어메미님도 내 귀는 어여 콩디 목소리 넣어라 하네요. 그래서 어여 왔어요. 귀에서 콩디 목소리 어여 담으라고 난리가 났죠. 우리 혜미님 보내주셨고 강은홍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언니랑 같이 놀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겠죠? 하시면서 은홍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내 몸의 소리, 또 어떤 잔소리를 할까요? 뇌? 뭐 생각 좀 그만하자? 뭐 이미 지나간 일, 어? 왜 자꾸 복습하는데? 이러면서 뇌도 한마디 할 것 같고. 심장? 심장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쓸데없는, 쓸데없는 일에 두근거리지 말고 좋은 일에만 좀 뛰게 해줘라. 이런 잔소리도 할 것 같고. 폐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숨 좀 깊게, 어? 깊게 쉬어. 맨날 바쁘다고 얕게 쉬지 말고. 나도 힘들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의 소리 귀 기울여 보시고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저에게 던져주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번뜩이는 무언가, 신박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7: 오늘 1등 주인공 2555님이 주인공을 거머쥐셨습니다. 갑작스런 퇴직 후 우울해하니 친구가 라라랜드 들으며 힘내라고 추천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계시네요. 2555님. 언니 목소리 들으니 1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아우, 이런 응원이라면 제가 뭐 얼마든지. 근데 갑작스런 퇴직을 맞으셨나 봐요. 2555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 주인공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시라고 비즈팔찌 하나 만들어서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한 줄기라도 희망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2555님 김정희님 오늘은 토마토 같은 우리 콩디님 아 나 오늘 토마토 같아? 아, 토마토 같은 우리 콩디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너무나 이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김정희님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우리 만들어 보아요. 언니 오늘 의상이 체리 같아요. 아, 또 이분은 또 체리 같대요. 박형미님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같아요. 김수경님 보내주셨고 김홍병님 레드 콩디를 보다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장영수님 콩디 옷 이쁘요. 빨강 어울려요. 산타 같아요 하시면서 팔찌 주세요. 어? 크리스마스 선물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어, 이 문자 보니까 올 여름 크리스마스 때 비즈 팔찌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잔뜩 만들어놨다가 진짜 무슨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크리스마스 선물 왕창 쏟아 부어야겠어요. 산타가 돼서. 어,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소현님, 콩디님 보니 동화 속의 빨간 모자 소녀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우, 보이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무슨 색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바로바로 또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요래서 좀 의상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골치 아프다. 그리고 5652님 보내셨습니다. 이분 슬퍼.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니, 저 어제 헤어졌어요. 휴, 너무 슬퍼요. 하시면서 5652님 보내셨어요.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진 것 같죠? 하루 됐습니다. 하루. 슬플 때죠. 엄청 슬플 때죠. 아, 우리 박 작가 이분한테? 오늘? 어제 이별한? 이 박 작가가 뭐라고 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5652님 어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 제가 연인과 헤어졌다고 하면 항상 이 이합집산이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이나 관계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떨쳐내고자 이합집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연이면 또 만나게 될 거고 충분히 슬퍼했어요. 그래도 다시 안 돼. 그거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반쪽이 또 어딘가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박 작가와 언니 비즈 팔찌 주자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허, 너도 그렇게 슬퍼. 어휴. 5652님에게도 제가 비즈 팔찌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헤어졌어. 얼마나 슬프겠어. 앞이 캄캄하고 그냥. 설지원님도 오셨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요. 강혜영님. 조한호님 콩디 안녕하세요. 말 걸어주셨고 고혜경님 안녕하세요. 예쁘고 따뜻한 콩디. 그죠? 저 조금 예쁘고 조금 따뜻한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기철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경님 내용 없음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김기창님은 어? 산타다! 크크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역시 패셔니스타 오늘 너무 예쁩니다. 희망송이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임혜정님 오늘 미키옷 입은 미니콩디 반가워요 하시면서 반겨주셨고 배영광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성화님 와주셨고 김주영님도 와주셨네요.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가을이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숙님은 저 40kg짜리 쌀 받았어요. 쌀이 좋아서 밥맛이 너무 좋다고 꼭 먹어보라고 친구가 보냈더라고요.

있고요.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어요. 혼자 사는 저에겐 엄청 많은 양이죠. 40kg? 그러겠네요. 밥을 나누는 사이 멋지죠? 하시면서 김진숙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멋지네요. 좋은 친구, 따뜻한 친구, 쌀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콩디님 오늘 안심업소 위생평가 받았습니다. 적합으로 받았어요. 시험 치는 것 같이 떨렸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향숙님도 찾아와 주셨고 이름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숙형님, 콩디 웃음소리 듣고 싶어서 얼른 입장했습니다. 2시간 후딱 보내고 퇴근하고 싶어요. 오늘 너무 더웠거든요. 7909님, 저는요 발이 이런 말할것 같아요. 무겁고 답답한 안전화나 장화만 신지 말고 공기 잘 통하는 운동화, 샌들 이런 것좀 신어줘. 사과대추, 포도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하시면서 7909님, 아, 사과대추 포도 농사 짓는 우리 농부 시기에, 그쵸, 장화만 신고 안전화만 신고 이래서 발이 한마디 할 것 같다고. 샌들 신어주면 발이 시원시원해 하겠네요. 무릎이 말할 것 같대요. 그만 좀 뛰어라. 살 안 빠진다. 무릎 나간다.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야 너. 그리고 또 한마디 할 것 같대요. 좀 덜 먹는 게 낫지 않겠니? 하시면서 박명진님, 자신의 무릎이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미양님,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몸이 왜 이렇게 뻐근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2시간 후 퇴근하고 에어로빅 가야 하는데요. 갈까 말까 고민입니다. 몸이 무겁다면서요. 이제 가볍게 만들어야지 우리 주미양님. 가셔야지.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이럴수록 더 가야 하는 거 맞죠? 하시면서 정답을 알고 계시면서 꾀를 한번 부려보는 우리 깜찍한 미양님. 오늘 가서 적당히 좀 달리시기 바랍니다. 7899님. 콩디, 저는 폐가 그러겠어요. 폐요. 이제 좀 살 것 같다고요. 제가 고2 때부터 피던, 33년 동안 피던 담배를 끊은 지 5일 됐습니다. 5일 됐어요? 와, 진짜 이게 50일이 되고 500일이 되고 5년이 되고 50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문자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하기 힘든 거 금연을 하고 계신 거잖아. 응원을 너무 많이 몇 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7899님, 제가 시원한 커피도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약속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7899님, 나 중간중간에 내가 알아서 체크해드리고 싶다. 펴요 안 펴요 하고. 최성민님, 오늘 우체통... 빨간 우체통 컨셉이에요. 나 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얼른 요 안으로 편지 넣으세요. 우리에게 행복을 배달해주는 우체통 하시면서 최성민님, 오늘 마지막 사연이 꽤나 기분이 좋은데요.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소확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시면 저 이분이 눈 레이저. 이게 마음보다 항상 입이 앞서서 그래요. 눈에서 레이저 쫙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옆으로 빼놨다가 적어놨다가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라라랜드 문자 여러분들 받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핑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Now!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남 얘기 듣다 보면 꼭 나오는 말 있죠. 어? 나도 그런데. 세상의 밸런스는 이렇게 맞춰가는 거겠죠. 라라벨 오늘 주제. 건강을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하고 있는 거.

건강을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하고 있는 거. 하루 1시간씩 러닝머신을 타고 있습니다. 뭐 스쿼트 30회씩 3세트 꼭 합니다. 3대 영양소 철저하게 지켜먹고 밤 10시면 무조건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밤새고 무리하고 몸에 안 좋다는 거 대충 하면서 살지만 그나마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이건 하면서 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은 안 하지만 집에 들어올 때 계단을 이용한다. 네, 3층 뭐 요 정도면 좀 곤란한데. 야식은 먹지만 바로 눕지는 않는다. 고기 먹을 때 쌈, 채소 한 두 장씩은 싸서 먹는다. 커피는 못 줄여도 물은 많이 마신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는다. 세수는 대충 해도 양치에는 타협이 없다. 등등등 이런 것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건강관리 말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나마 이거 하나는 내가 지킨다. 뭐가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하고 있는 거 문자로 여러분들 날려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그나마 레모네이드 쿠폰 괜찮은데요. 레모네이드 쿠폰 줄 세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21의 아파 아파 어디가 아파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이렇게 두 곡이에요.

김순종님, 순중님은 치맥할 때 병맥주 말고 생맥주를 먹어요. 아무래도 생맥주가 더 싱싱하잖아요. 하시면서. 이름만 그런 거 아니야? 생맥주? 생맥주가 특별히 더 건강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생맥, 병맥 뭐 이런 차이보다 마시는 알코올의 양과 빈도? 이 차이 아닐까요? 저는 술을 모르지만 그냥 딱 봐서는 병맥주보다 생맥주가 싱싱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강희님, 꼭꼭 씹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꼭꼭 씹어 먹어요. 최소 20번 정도 잘하고 계시네요. 위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연정님, 언니 저는 배달 뭐 안 타고요. 걸어서 픽업하신대요. 그나마 10분 이내 걷기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배달비 등 6,000원도 아끼고 있습니다. 이연정님, 몸도 생각하고 또 돈도 아낄 수 있고 일석이조네요. 4423님,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셔요. 얼음 물 마시고 싶으나 참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5522님, 기름진 음식은 자주 먹지만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이어트 탄산음료, 제로 음료로 먹습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제로 음료. 저 이것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 제로 음료라고 나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하나 좋은 점이, 이로운 점이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 하루 세 번 우하하하 콩디처럼 웃자. 제가 이렇게 웃어요? 00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웃죠. 그리고 손뼉도 자주 치고 정말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7768님, 밥은 많이 먹어도 바로 눕지는 않는다. 저는 6시 이후로 진짜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꽤나 오래됐어요. 뭐 엄청 오래됐죠. 6시 이후로 안 먹기 시작한 지.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눈 뜨고 딱 일어났는데 잠은 꿀잠을 너무 잤는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속았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싶어서 그 이후부터는 6시 이후에 뭐 새벽부터 촬영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 또 늦게 먹으면 아침에 또 부으니까 또 붓기 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6시 이후부터 그냥 먹질 말자 하고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우리 밥은 많이 먹어도 바로 눕지 않는다. 7768님,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킨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루 한 끼 나물 비빔밥에 오 좋다 건강식 단백질 계란 두 개 프라이. 8240님 보내주셨어요. 고유나님, 국찌개 먹을 때 건더기만 건져 먹어요. 근데 건더기를 많이 먹어서 이럴 거면 국물을 먹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박지은님은 치킨 주문할 때 치킨 튀긴 거 말고 구운 걸로 선택합니다. 저도 그러는데 튀긴 건 살찌잖아. 살쪄. 구운 건 살 안 찐다기요. 하시면서 살이 안 쪄. 박지은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1234님 출퇴근할 때만이라도 악력기로 기릅니다. 저 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혹시 운전할 때 양쪽 손을 번갈아 가면서 악력 저도 하는데 이게 은근히 골프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 1234님 보내주셨어요. 먼산 자주 보기요. 백은경님 요거 좋다. 눈이 침침해질 때 산과 먼산 자주 보는 게 눈 건강에 좋다고 하죠.
눈 피로할 때도 좀 멀리 보고 초록 색깔 많이 많이 보고 그러면 눈의 피로가 좀 덜하다고 하니까 어우 좋은 거 하고 계시다. 우리 동학님 문자 좀 볼까요? 피자 주문할 때 얇은 도우로 된 씬피자로 선택합니다. 밀가루를 적게 먹으니 건강에 좋겠죠. 아무래도 많은 것보다 양이 적은 게 그나마 좋겠죠. 음식 남기는 거 못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 밀가루가 이렇게 끝에 붙어 있어도 그냥 남기는 거 아까워서 그것도 막 드시잖아. 아 그리고 배부르다 또 살이 됐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1560님 대구 베스트 택시 기사입니다. 아 베스트 드라이버십니까? 복근 운동 1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잘하고 계시네요.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에서 코어 힘이 빠지면 안 좋아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너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운동, 윗몸 일으키기, 복근, 뭐 대근육 있잖아요. 이 힙, 허벅지 이런 운동은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찾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우림의 노래 준비했어요. 노래 제목이 재밌네요.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 오세요.

0: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 오세요. 자우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울할 때 이번에 라라랜드로 놀러 오세요. 아,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네요. 8402님, 하루에 세 끼는 못 챙겨 먹지만 위를 생각해서 요구르트, 아, 유산균을 꼭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3540님은 뽀니언니 1탈로 아빠랑 차 타고 서울 가고 있어요 하시면서 문자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이 운전하실까요? 우리 따님이 운전하실까요?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혜진님은 버스 지하철 탈 때 자리가 있어도 서서 간대요. 저도 대중교통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이용이라기 하기보다는 그 인천공항 가서 버스로 이동할 때 그때 그 큰 버스 타잖아요. 그거 타면 자리가 비어도 저도 잘 안 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서서 있는 게 더 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자리가 빈 곳이 보여도 이렇게 등 돌리고 이렇게 서서 바른 자세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혜진님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지우님, 버스 타고 갈 때 두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걸어갑니다. 아, 요것도 좋네.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서 가고 싶지만 그러기엔 제 다리도 소중하고 덥기도 해서 딱 두 정거장만 걸어요. 이렇게 걷는 게 어디예요? 좀 선선해지면 세 정거장으로 늘릴 거예요. 최지우님 아주 현명하십니다. 저는 맥주 먹을 때 제로슈가 먹어요. 좀 더 건강을 위해서. 크크크. 근데 왜 다 말씀하시고 뒤에 웃음을 붙여주셨을까? 황은희님. 그리고 RH님, YRH님이에요.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간식을 사다 놓지 않아요. 다 먹으니까. 저도 눈앞에 간식 보이면 다 먹어치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사다 놔요. 예전에는 진짜 간식 그 창고가 있었거든요. 6시 이후로 못 먹으니까 막 눈만 뜨면 너무 세상 모든 게 다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꺼내 먹으려고 일부러 창고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창고를 없애버렸습니다. 건강을 위해 손을 하루에 15번은 더 씻는 듯요. 결벽증인 거 아니세요? 콩디 저 너무 결벽인가요? 하시면서 로션도 수분 첨가도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6944님 보내주셨어요. 백이명님은 복식호흡 좋다니까요. 의사들이 다 추천했어요. 복식호흡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이강희님의 사연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사연 내용이 조금 길었었나 봐요. 몇 분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벌써 49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이강희님, 8402님, 어? 나야?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백은경님, 1560님, 최지윤님, 한 분 더, YRH님, 한 분 더, 박희진님, 요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라라벨은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계속해서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복음 1522-58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7: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9578님, 1부가 벌써 끝나간다고요? 콩디님, 라디오 시간을 3시간으로 해주세요. 요즘 라디오에 문자 보내는 재미로 지내고 있습니다. 요금 폭탄 맞는 거 아닐지. 흐흐흐. 요즘 인생이 우울한데 작은 힐링 타임입니다. 이보님 감사해요 하시면서 인생이 우울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보니 응원할게요. 정승아님, 콩디님, 오늘 우리 시어머니 제사 날이라 음식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리운 날입니다. 그리우셔. 김저목 여사 잘 지내시는지요? 하시면서 정승아님 아주 또 따뜻한 마음, 그리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숙님, 처음 보내봅니다. 부산에서 손녀 보러 서울 왔어요. 손녀를 보니 너무 좋네요. 천사를 만나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김주영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확인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작가하고 우리 김주영님 문자 내용 전달하고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답답하시더라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집 앞에 주차 안 하고 좀 먼데 주차하고 집 걸어서 옵니다. 일부러요. 걸으려고요. 하시면서 박규인님도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디,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아, 요즘은 만석이 아닌 이상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출발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차내 안전 문제로 인해서이죠. 꼭 앉아주세요. 0899님 보내주셨습니다. 요건 또 내가 놓치고 있었지. 아무튼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부에 I'll be ther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멋진 곡을 만나고 왔습니다. 깽은이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깽은이라는 닉네임을 딱 들으시고 어? 내 아내인데? 라고 떠올리셨을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 남편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퇴근 시간대에 들을 만한 게 없다고 해서 라라랜드 소개시켜줬는데요. 퇴근길에 잘 듣고 오겠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닉네임 깽은이님 아내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단 말이죠. 오늘은 반쪽이와 결혼한 지 14주년 되는 날입니다. 반쪽이와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됐어. 14주년 되신다 하시면서 깽은이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때 맞춰서 두 분이 다 듣고 계셨으면 그래도 살짝 꿈 예쁜 추억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두 분에게 14주년 결혼기념일 비즈팔찌 남편분이 좋아하실까? 만약에 남편분은 나는 그런 거 됐어. 그러면 우리 깽은이님 팔목 사이즈만 좀 보내주세요. 제가 비즈팔찌 선물로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한 지 14주년입니다.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손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저에게 이모님에게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홍병우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시다면 나는 긴 사연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짧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저는 청주에 사는 홍병우입니다. 팔찌 선물을 받고 싶어서 염치 없는 글을 씁니다. 투석 월수금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밖에 활동을 잘 못하고 투석만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만들어주시는 선물을 꼭 받고 싶어요. 저에게도 주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차겠습니다. 전 지역에서 만들어달라고 하기에 많이 힘드시겠지요. 그 중에 저도 염치 없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라랜드가 좋아서 낮에도 듣고 밤에도 듣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도록 들려주실 거죠. 늘 평안하세요. 거듭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홍병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별표 제 팔목은 18cm입니다. 맨날 신나는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홍병우님 투사 월수금으로 받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밖에 활동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홍병우님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뭐 다른 분들 것도 정성을 담아서 하긴 하지만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라는 의미에서 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면서 매듭을 만들어서 비즈를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편지까지 받았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면 저는 그런 건 못하겠습니다. 우리 홍병우님에게도 비즈 팔찌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콩콩 디스크 자키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이 릴레이로 달려주시는 겁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요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 드립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장세.

0: 좋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완성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 바디송이 되겠습니다. 바디송. 바디송? 뭔 소리야? 싶으신가요? 음악 속에 얼굴, 눈, 눈동자, 손, 머리카락, 뭐 엉덩이 등등등 여러 신체 부위가 들어간 노래들 많이 있죠. 바디, 신체 부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노래 안에서는 감미롭고 그립고 아름답게 흐릅니다. 라라 가족들은 누가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콩디 찾고 나갑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데리고 온 곡은요, 피치 앤 더 텐트럼스 노래 준비했습니다. 핸드클랩. 2016년에 태어난 노래입니다. 손뼉을 치게 만들 만큼 강한 매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You don't even know. I can make your hands clap. 손뼉을 치지 않고는 버티기 힘든 이 노래 함께 하시죠.

두 번째로 데리고 온 곡은요, 에릭 카먼의 노래를 데리고 왔습니다. Hungry Eyes. 1987년 태어났습니다. 더티 댄싱에 흘러나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니퍼 그레이하고 패트릭 스웨이즈, 정말 두 분이 춤추는 장면에서 이 멋진 노래가 흐르죠. 에릭 카먼이 노래합니다. Hungry Eyes.

언니 언니 꼭 감미로운 노래여야 하나요? 아니요, 어떤 노래든 상관없습니다. 1732님 고민하셨어? 우리 올라님 엄정아씨의 눈동자, 2035님도 눈동자, 통통이님도 눈동자, 이선희님도 정화언니처럼 큰 눈이 부러워요 하시면서 엄정아씨의 눈동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으하하하 한님이 태양의 눈코입 신청하셨고 8919님 역시 태양의 눈코입 아닐까요? 제목이 그냥 신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4115님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바디송 하니까 태양의 눈코입이 제일 먼저 생각나대요. 6724님 정호영님 태양의 눈코입 생각나는 노래는 이 노래뿐입니다. 정희수님 1782님 오혜선님 연하늘님 조창순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많으시네요. 태양이 노래합니다. 눈코입.

8374님 그 시절 라이트를 점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나나 걸의 엉덩이 신청합니다. 백만 천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가 확 떠오를까요? 왜? 들썩들썩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고 1884님 바나나 걸의 엉덩이 운전 중이라 간단히 하시면서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이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바나나 걸의 엉덩이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테마는 바디송이었습니다. 저 블랙홍은 피치 앤더 텐트럼즈의 핸드클랩 듣고 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에리 카먼의 헝그리 아이즈 이렇게 두 곡을 데리고 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엄정화 씨의 눈동자 그리고 태양의 눈, 코, 입 바나나 걸의 엉덩이까지 받아주셨습니다. 최은정님 백만 천만 혹시 임백천님? 크크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0584님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여 나는 엉덩이 이쁜 남자라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유소인이 머리 치워 머리 아 이 노래도 있죠. 머리 치워 머리 틴틴파이브 신나게 들려주실 거죠 하셨고 원더걸스의 노바디도 생각났다 하셨습니다. 김경민님 그리고 엉덩이 받고 거북이 어깨 쫙 가자 하시면서 김나연님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인혜님은 휘성씨의 가슴 시린 이야기 가슴 들어가죠. 아 신나 흔들흔들 하시면

이런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5307님 콩디 바디송 아니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김병성님도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생각나셨다 하셨고 전나영님은 하트비트 이 2PM의 얼굴에서 내려오면 하트주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콩콩 디스크자키 마지막 곡은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오늘 끝곡이에요. 배미라님이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전 이 노래만 들으면 왜 이리 찡한지 88 서울올림픽 주제가로 그 유명한 조르지오 모르도가 작곡했던 그 노래가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손에 손잡고 배미라님 신청해 주셨고 1990님도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꿈꾸자님은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이거를 히어로 혀 어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을 제가 뽑을까요? 아무튼 최대한 많은 분들을 뽑아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마무리할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33살, 서울에서 혼자 산 지 6년째. 근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 일어났지, 우리 딸. 밥 먹었어?
1: 먹었어.
0: 뭐 먹었어?
1: 아, 그냥 뭐 먹었어.
0: 엄마 나 지금 늦었어.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 우산 챙기고 계단에서 뛰지 말고.
1: 아유, 알았어. 끊어.
0: 바쁜 아침 출근길.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지하철 계단을 후다닥 내려가던 나는 엄마 말 들은 지 정확히 10분 만에 계단을 제대로 굴렀다. 결과는 발목 골절. 회사도 못 가고 그대로 병원으로 직행한 나는 어긋난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하고 한동안 입원해서 재활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딱 하나,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 며칠 동안은 병실에서도 멀쩡한 척 전화를 받았다. 아우, 어제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 걱정되게.
1: 아유, 하루 가지고 뭘 걱정이야. 바빴지.
0: 어디야? 아니 어딘데 왜 이렇게 조용해?
1: 어? 아, 여기 회의실.
0: 아니 이 시간에 회의를 혼자 해? 뭐 해 혼자? 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지?
1: 아우, 아니라니까.
2: 환자분, 주사 맞으실 시간이에요.
0: 어? 엄마, 회의 시작한다. 빨리 끊어. 하지만 목발을 짚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진이 다 빠지고 물 한 병 꺼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무엇보다 너무 서러웠다. 결국 나는 사흘 만에 실토했다.
1: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0: 너 다쳤니? 어? 어떻게 알았어? 아우, 어디 다친 거야? 어디야? 어디 병원이야? 엄마는 당장에 서울로 올라오셨다. 아우, 두야. 아니, 한여름에 다른 다리 한쪽. 어머나, 어떡하니? 어? 아니, 왜 바로 말을 안 했어?
1: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랬지.
0: 엄마 또 걱정할 거고. 아니, 다친 애를 왜 혼내? 바로 전화를 해야지. 엄마를 보자마자 서름이 울컥 몰려와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는 더 묻지도 나무라지도 않고 그날부터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손 닿는 곳에 물병을 놔주고 수건을 빨아놀고 머리도 감겨주고 밤에는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쪽잠을 주무시며 내가 조금만 뒤척여도 벌떡 일어나셨다. 엄마, 왜 깼어? 어디 아파? 왜, 화장실?
1: 아니, 엄마가 여기서 자. 오늘은 내가 거기서 잘게.
0: 아우,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됐어. 엄마가 환자니? 네가 환자지?
1: 아니, 엄마 환 저기 허리 아프잖아.
0: 됐어, 됐거든. 나는 아직 젊어, 괜찮아. 엄마 더 늙으면 그때 해.
2: 귀찮다고 전화도 대충 받다가 다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엄마. 신나게 놀 땐 생각도 안 나다가 힘들 때면 결국 믿고 부르는 사람도 엄마. 대체 자식이 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모는 그걸 또 다 받아주는 걸까?
0: 아,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린 딸. 한쪽 다리만 날씬해지겠네. 어? 태어나면은 사골국을 엄청 먹어야 할 것 같아.
2: 엄마, 우리 엄마 계속 젊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중에 엄마 늙으면 그땐 내가 진짜 잘할게. 그때까지 엄마만 믿고 좀 까불게.

어떤가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정동화, 손진영, 백청강, 이태권 씨가 함께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멋진 곡 듣고 왔어요. 오늘 어떤 가요는 주아영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다리 기부스는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주아영님에게 성도 이쁘고 이름도 이쁘네요. 시계 무드 등 우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렇쥬 걱정 걱정. 근데 너무 걱정도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법. 이경수님 보내주셨어요.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다 걸리게 되어 있는데. 김동욱님. 그리고 9974님. 콩디 연기하다가 진짜 구르신 거 아니죠? 비명소리가 너무 리얼합니다. 방송 사고 난 줄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한 번씩 깜짝 놀래켜드려야 지금 아 라디오 들으면서 또 왜 이렇게 졸리지 이런 분들 잠이 확 날아가죠. 그리고 박여공님. 대한민국 엄마들의 똑같은 자녀 걱정이네요. 다쳐서 더 걱정이겠어요. 예전에 듣던 라디오 소설 같아요. 콩디는 제주꾼 김경숙님. 볼륨을 높여야 할 때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상황극. 정준 씨랑도 스타트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고 차태현이랑도 태현이랑도 참 이런 상황극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뭐 RF 솔리드 뭐 HOT 참 상황극 많이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혼자 외롭지만 1인 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은 슬프네요. 이종철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늙을 때까지 기다릴 거 있나요? 지금부터 잘해드리면 될 듯요. 사실 저 맨 마지막 이거 있지. 엄마 나중에 엄마 늙으면 그때 내가 진짜 잘할게 했거든요. 아, 지금 안 잘하는데 그때 진짜 할까? 우리 주아영님? 우리 아영님 진짜 이거 지금은 바빠서 못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잘하셔야 돼요. 우리 약속했어. 주아영님. 그때까지 엄마만 믿고 좀 까불게 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오늘도 어떤가요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글을 또 후기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박준희님, 항상 밤에 배달 라이더 일을 하면서 제 방을 듣습니다. 지금은 주차장 알바를 하는데요. 너무 잠이 와서 라라랜드를 켰습니다. 누님, 저 잠 좀 깨워주세요. 제가 잠 깨워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박준희님에게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배달 라이더로 일을 한다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낮에는 주차장 알바하고 계시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박준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라라랜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864님, 콩디, 제가 지금 콩디 보러 가고 있는데요. 차가 안 와요. 휴휴, 방송 끝나도 도착 안 하면 본관 정문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쿠키를 구워 왔습니다 하시면서 0864님 보내셨어요. 아우, 이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도 너무 감사한데, 아,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드신 쿠키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감사합니다. 0864님. 그리고 박세일님, 퇴근합니다. 운전 중이라 라디오 듣습니다. 즐거운 퇴근 시간이신가 봐요. 박세일님. 8934님. 콩디, 어제 시내버스 타고 퇴근하는데 손잡이를 잡고 졸다가 앞에 앉아계신 분 무릎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잠깐 민망했지만 그래도 편하게 앉아서 집에 왔습니다. 종종 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연기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타이밍에 딱 앉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콩디를 응원합니다. 김성경님, 김은희님도 오늘 토마토 같다고 찾아오셨고 빨간 망토 차차, 그쵸? 차차 같죠? 김태웅님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토캥이님도 들려주셨고 찐공주님, 박혜진님, 6765님, 수정님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JS의 종로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 이보는 내일 다시 4시에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2시간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우리 내일 만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송우진님, 조유정님, 주은수님, 박성원님, 백만 천만님, 천은경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이상 이보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평소에 몸에 좋다는 음식은 잘 챙겨 먹으면서도 막상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싫다는 분들 계세요. 마치 의사라도 된 듯 나 병은 내가 알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버티기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두고 존 웨인 증후군 또는 타조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대요. 서부 영화의 영웅 존 웨인처럼 강해 보이려고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모습. 또 타조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래 속에 얼굴을 파묻고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몸 상태가 안 좋아 문제가 생겼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피하려는 모습을 빗댄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애니오 모리고네가 작곡한 속성향의 무법자에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휴고 몬타나그로 오케스트라 연주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괜찮아 라는 말도 가끔은 너무 믿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인지 괜찮다고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모르니까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들로 편안한 시간 그대와 함께하고 싶네요. 어떤 노래 좋으세요? 듣고 싶은 음악, 팝송도 좋고요. 연주곡도 좋고, 샹송, 칸초나의 보사노바 같은 월드뮤직도 좋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KW로 시작해서 33으로 끝나는 그대, 또 OK와 응원해주는 이모티콘 엄청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선물 고맙습니다. 폴 사이먼의 코다크로마고요. 에밀루 해리스의 You Never Can Tell, 사라비 듣고 올게요.

시간이 흘러도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옛날 거리와 공기, 그때 내 모습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4년 오늘 날짜의 빌보드 13위 곡이에요.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입니다. 2004년 미국 팝 시장은 힙합과 R&B 음악들이 상위권을 휩쓸던 시절이었어요. 그 틈에서 록밴드 후바스탱크의 고백형 록 발라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상처를 준 나를 바꾸고 싶다는 후회와 사랑을 담은 노래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고요. 24주째 차트에 머물며 13위까지도 천천히 내려오는 중이었거든요. 후바스탱크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린 그들의 대표곡 The Reason입니다.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후베스탱크의 The Reason이었습니다. 직장에서요, 한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느새 사무실 전체의 공기까지 무거워질 때가 있죠. 특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면 나까지 덩달아 마음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서 간접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특히 직장에서는 빠르게 퍼질 수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자세와 움직임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감정은 더 쉽게 전해져서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까지 나도 모르게 흡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내가 힘든 날 무심코 내뱉은 한숨 하나가 옆 사람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소피 잘마니아 드리머 들으시고요. 존 마이어의 Daughters, 케이트 턴스터의 Other Side of the World까지 듣고 오죠.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상심의 바다에서 사랑을 잃고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감미로웠던 당신의 손길을 떠올리며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나는 눈물의 바다를, 상심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을 잃게 되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왜 나로 하여금 사랑을 잃어 외로움에 떨면서 이 상심의 바다에서 떠돌고 있도록 내버려두고 가셨나요? 감미로운 당신의 손길을 떠올리며 나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이 바다에서 건져주고 나를 감싸주세요. 상심의 바다에서 사랑을 잃고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감미로웠던 당신의 손길을 떠올리며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을 잃고 상심의 바다에서 헤매본 적 있지 않을까요? 에베의 지독한 상실감을 끝이 보이지 않는 슬픔의 바다에 홀로 표류하는 배에 비유한 노래였죠.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인 말은 포코의 Sea of Heartbreak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메리카의 Sister Golden Hair, Doobie Brothers의 Listen to the Music 들려드리죠.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영화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두 곡 만나보죠. 먼저 홍콩 가수 관숙이의 망기타, 그를 잇는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등려군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관숙이가 몽환적인 분위기로 다시 불러 영화 타락전사에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우가 아닌 가수 양조위를 만나보실까요? 양조위가 부른 화양연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란 뜻인데요. 양조위가 출연한 영화 화양연화의 OST는 아니지만 영화가 발표된 바로 그 해 양조위가 같은 제목의 음반과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인지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를 것 같은 노래입니다.

권수기의 만기타, 양조위의 화양연화 보내드렸는데요. 화양연화, 문득 우리들의 화양연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은 언제였는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떠세요? 로리블록의 잽시보이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